있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요. 모두 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을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하며 문을 열겠습니다.

김양식과 성미의 믿음의 가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으세요? 라고 할 때 단출하게 네, 저와 남편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운 가족이라는 그리운 이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옆에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이지만 어째서 멀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 가족의 모습이 변하고 또 피를 나눈 부모 형제는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격려와 사랑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린 힘이 나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격려를 받아 사랑이 자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이 5월에 또 외로운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품이

남여십 찬양의 우린 한 가족, 메리 제인이 함께 부른 곡이에요.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나무에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들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고백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를 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이 찬양을 나눕니다. Nearer my God to thee, Elevation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Turn your eyes upon Jesus. 로렌 데이글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엘리베이션 월십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의 주음성 외에는 I need thee every hour.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심을 고백하면서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오늘이 워십입니다.

오늘이 워십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노인팅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가득 평화 이어졌고요. 피아 워십의 찬송가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또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심영진 앨범의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박우정의 찬양으로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그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80세였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80세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80세면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편이죠. 80세의 이 모세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애굽을 다스린 그 사람들, 외국 땅의 지배자들을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요셉을 알던 왕조가 지나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18왕조가 등극하게 됩니다. 이 18왕조는 말하자면 외국 세력을 배척하고 외국 세력을 힘들게 한 왕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약 400

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는데 200년 동안을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노예살이를 어떻게 하냐면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거나 그리고 농사일을 통해서 군량미를 구축하는 이런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히브리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를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시면 좋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구원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와 갖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모세는 80세의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라는 이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한 가족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이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다 보니까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저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이 자주 납니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바닥의 지열 온도는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마찰에 의해서도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종종 자주 탑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에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의 불꽃이 금방 사그러져야 맞겠죠. 근데 웬일인지 모세가 보고 있는 그 나무의 불은, 그 말하자면 떨기나무의 불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 부르심에 대한 경험을 자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모세의 자식들

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해 왔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물질이 있겠죠. 공부시켜 주는 게 있을 겁니다. 직장을 좋은 직장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뭐 며느리감, 사위감 찾기도 하고 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나를 불러주셨듯이 이제 모세를 불러주셨듯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이러하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4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모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귀를 막고 하나님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과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자녀에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에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인 여러분 혹은 자녀인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우리 모두는 이런 모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공유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라는 것이 우리 모두 공동체 가운데 공유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 5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특별한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호렙산은 그리고 그 가시떨기가 불붙은 곳은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는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곳,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원래 호렙산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원래부터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에 합당하게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의미로 내가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임재 앞에 나는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경험은 뭡니까? 나의 죄를 씻는 거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고백했어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경험이 고백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경험, 내가 죄의 용서함의 경험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살펴보고 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적어도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한 450년,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 450년 전, 400년 전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요, 조선시대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식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손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 2대, 3대만 건너도요, 이거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다, 내 손주의 하나님이다, 내 증손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죄의 용서함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어떤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까? 믿음이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때 나에게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녀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그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나는 적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나의 표현이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되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믿음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면 곤란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말은 나를 남편에게 보냈다. 아내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우리 가정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압니다. 근데 그 소중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처럼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어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여러분이 뒷바라지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도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다 뒷바라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님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습, 이삭의 하나님의 모습, 야곱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식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팔자에도 없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고생을 죽도록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0: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 어떠한 자녀가 우리 가족일지라도, 어떠한 손주가 우리 가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선포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듯이 나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족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가정에게 보여져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참 훌륭하게 부모님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이삭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야곱의 기도에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그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자녀를, 손자녀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지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손자녀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을 겪지만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때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페이보리트 힘스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5월 17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Favorite Hymns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한국인의 워십 앨범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관련된 찬송 많이 띄워드렸는데 우리 5908님께선 3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방송 들으면서 다시 생각났다고 철없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부모님께 요즘처럼 이벤트 하나 해드리지 못하고 효도라는 단어 의미에 걸맞는 것 하나도 해드린 것 없어서 새삼 마음이 저려온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부모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실 때 더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어버이 관련된 찬송도 함께 나눌게요. 5120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규님의 내 어머니, 그리고 4520님의 신청곡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김요한님 앨범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네, 6089님께서는요, 1년 내내 어버이날 같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안부전화 메일하며, 또 수시로 찾아가 안아드리고,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있어요. 많이, 더 많이 사랑하여도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이잖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이렇게 잘 섬기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6089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요,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들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6089님의 삶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어노인팅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은 98번으로 어버이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0: 최석주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얽어맨 죄악된 습관들이 있나 살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물질이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영생 복락을 결정짓는 영혼 관리를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손들에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신앙이 자립할 시기에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며 믿음에서 멀어진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부모와 교사로서 저희들의 양육 태도와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면 단순하고 선명한 한 가지 사실을 사단은 여러 갈래로 나누고 혼란케 하는 걸 봅니다. 주님, 악의 고리에 함께 넘어지는 나약한 교회의 체질이 계대를 타고 흐르는 걸 막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교제해 주시는 주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단합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지도자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씀의 거룩함으로 성도들을 회심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장 삼아주신 달리다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속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에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달리다금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와 또 갈등이 생겨서 집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다라고 하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보니까는 자고 나서 이불을 개야 되는데 이불이 저절로 개어지지도 않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식사가 저절로 뭐 차려져 있지도 않고 수도세와 전기세도 저절로 납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청년이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청년은 집에서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이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섬겨주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대부분의 자식들이 스스로 다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자랐다, 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는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숨을 쉴수 있는 것, 옆에 있는 물한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는 것, 또

건강하게 오늘 주일날 내두 다리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그 대표적인 찬양곡이 아시는 그 유명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있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갈대상자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니면은 뭐 모세 주연의 모세가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면요. 항상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바로 앞에 창세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자손들과 함께 요셉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온 야곱의 가족들과 자손들이요.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세력과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는 애굽 왕 바로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애굽이 외국 군대랑 싸우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다.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열심히 지혜를 짜냈어요. 지혜를 짜내서 생각해낸 것이 이 히브리 백성을 더 학대해야겠다. 더 무거운 짐을 줘야겠다. 더 일을 많이 시키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쪼그라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괴롭히고 더 학대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났어요.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아예 다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가 딸이면은 살려주지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나일강물에 전부 다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 왕의 계략이었고 지혜였습니다. 지혜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지혜라기보다는 정말로 이 죄 없는 어린 아기들까지 희생을 시키고 죽이기는 악랄한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한 레위 가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가요 태어난 지 너무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세 달을 숨겼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이제 주인공 모세인데요. 이 모세를 숨기려고 세 달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에 띄어져 있던 이 갈대상자를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이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을 하고서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했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물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마치 이 장면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장면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노아는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방주를 뜻하는 단어가 테바라는 이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시켰는데요. 오늘 바로 모세가 들어가서 들어간 그 바로 그 갈대 상자, 그 상자의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은 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노아의 방주는 큰 테바이고요.
오늘 모세의 갈대상자는 작은 태바입니다. 큰 방주와 작은 방주,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세를 이 태바를 통하여서 물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이때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방주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똑같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요.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요게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은 내 자식, 아이가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든 철저하게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 요게벳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런데요. 요거는 제가 잠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근데 이 가사에 보시면요, 이 요게벳이요,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새면 내 자식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꼼꼼히 나무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 것입니다. 요게벳뿐만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하시고 힘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데 이 세상 물이 이 아이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거친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도요, 정말로 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열심히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요게벳이요, 갈대 상자만 정성껏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그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에서, 이 세상의 거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내 자식을 끼고 항상 옆에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내 자식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자녀 양육이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때 꼭 우리 아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모세를 물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마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구하신 것처럼 나일강에서 모세를 물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모든 아기를 이 나일강에 던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모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 짜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본인의 지혜를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린 아기를 다 죽여버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아기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지혜를 역으로 이용을 하십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기를 갈대상자와 역청으로 이 아이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공주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 5절, 7절, 8절, 10절에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라는 호칭이 반복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딸이 모세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그딸 자식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설마 내딸 자식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은 아무도,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 핏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세를 양육하고 키웠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을 거죠. 정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바로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교활한 지혜와 계략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강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면은 예수님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은 예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도 같이 무너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바로가 이 어린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넣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장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마귀도 예수님의 혈과 육을 죽이면은 본인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마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강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 아래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일평생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짐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 던져지심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종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비밀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해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큰 지혜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로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 심지어는 부모의 지혜, 부모의 자녀 양육법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열심히 칠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양육법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강물로 나의 강 위에 떠다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요게벳이요 모세를 떠나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기 모세를 다시 요게벳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7절에 보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좋은 유모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물리고요. 모세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아기 모세를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셔서 이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분은 애굽의 왕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혈통적 민족적 뿌리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왕자 자리랑 히브리 백성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내 동족과 내 교회와 함께 고난받겠습니다라고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재벌 가문의 입양이 돼서 재벌 2세가 되고 곧 있으면 재벌 회장까지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다 버려두고 다시 가난한 집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아야겠다. 이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 왕궁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았지만 보니까 이거는 죄악의 즐거움이다. 죄악의 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죄악의 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면서 즐기는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외면하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갖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운 좋게도 돈 많은 부모님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제 아이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제 아이들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면서 이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 자리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 자리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여수제일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태신자들과 장기결석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도회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이 봄의 코이노니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제 유치부에서 봄의 코이노니아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참석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 잡고 함께 간절히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봄의 코이노니아 유치부 순서에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작정한 태신자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친구들 이름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김땡땡, 뭐 박아무개,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전부 다 이름을 적어서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한 아이가 또 벽에다가 붙였는데 그 아이가 작정한 태신자 이름을 보니까는 그 이름이 증조할머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그 4살, 5살짜리 아이가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증조할머니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증조할머니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순수하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 계속해서 안주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저희에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우리 여수제일교회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5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모시고 50주년 예수동의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로브는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순천 금당 동부교회에서 도약이란 주제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크로스로브 대표 고은성 목사를 강사로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010-2064번에 4558번 4558번 김대승 간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 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하진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아주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선교사님은 네네. 공대를 네. 나오셨는데.
1: 아, 예, 공대. 네. 저 카이스트.
0: 네. 목회자가 되시고 선교사님이 네. 되셨어요. 아.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박사님도 되셨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네.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1: 목회는 아니고 선교.
0: 그런 네. 내용을 좀 네. 알려주세요.
1: 네네. 저는 이제 평신도로 살다가. 네. 그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느낌바가 있고 결단을 하면서 내가 진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네네네. 카이스트에서 공부하시고 네, 또 박사가 예. 되시고 스탠퍼드 네. 대학도 나오시고 예, 예. 사실 이공계로 이렇게 보장된 그런 진로가 있었을
1: 그렇죠.
0: 텐데.
1: 그렇죠. 성공의 고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네.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0: 그런 걸 뒤로 하고 이렇게 네.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스탠퍼드에 있을 때 네. 노벨상 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사진들이 걸린 게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 어땠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죽었더라. They died.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They will die.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노벨상을 타는 인생이 좋을까? 아니면 하늘의 면류관을 타는 인생이 좋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늘의 노벨상을 타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에게 가서 더 이상 내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중국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0: 네. 예, 예.
1: 미쳤다고 그랬죠.
0: 많은 분들
1: 물론 이제 이거 예. 짧게 얘기하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긴 스토리들이 있죠. 시간 관계상.
0: 네.
1: 예,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아주 아쉽죠.
0: 가족들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1: 제 아내도 네. 아내에게 얘기했죠. 여보 선교사가

0: 봅시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라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랬었죠.
1: 근데 어떻게 이제 설득하셨을까요?
0: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우리 가족을 부르시지 않겠어요?
1: 아멘.
0: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제 아내도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예. 똑같이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1: 네.
0: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몇 달 뒤에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요나가 나타나 뭐 그러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어린이 주일학교 때 그 요나 설교를 들었는데
1: 네.
0: 자기는 절대 저렇게 요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1: 네.
0: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인생 살아야지라고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이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자기 가슴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진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 아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1: 네.
0: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각도가 얼마나 이렇게 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180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180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각도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 영도를 맞추잖아요.
1: 네.
0: 영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해외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죠.
1: 네.
0: 네.
1: 하나님께서는 참 네.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0: 네네네.
1: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0: 맞습니다.
1: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0: 네네네.
1: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또
0: 네네.
1: 분이시란 생각이
0: 네.
1: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1: 아멘.
0: 아, 내 안에 이 소원이 죽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연구소 다니던 연구소 대덕에서
1: 네.
0: 때려치고 스탠포드 때려치고 그리고 중국에 간 지 이제 한 30년이 넘었네요.
1: 네. 네. 해외 선교를 중국으로
0: 예, 제가 처음에
1: 하셨군요.
0: 예, 예, 예, 예,
1: 네.
0: 예, 예.
1: 어떤 또 은혜가 있었을까요?
0: 아, 엄청난 은혜가 있죠. 일단은 먼저 제 마음의 각도를 하나님에게 맞춘 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런 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맺어주시는 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1: 네.
0: 뭐 출세, 성공,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보다 아, 전도 많이 했다 이런 소리가 최고의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네네.
1: 중국에서 선교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외국인은 선교가
1: 네. 뭐 공안들의 감시도 있고
0: 예. 또 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 추방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네. 네. 저는 어떻게 이제 하셨을까요?
0: 저는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1: 네.
0: 젊은이들을 접촉을 했거든요.
1: 전문인 선교하시군요.
0: 네. 왜냐하면 교회를 할 수가 없고
1: 네.
0: 목회를 할 수는 없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접촉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저를 공대를 졸업을 하게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하게 하시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하면서 대학생 제자들을 저희 집에 거의 진짜 일주일 내에 금, 토, 일은 저희 집에 초대를 하면서
1: 와.
0: 예 그러면서 밥 먹이고 같이 놀고 같이 TV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 그냥 생활 전도했습니다.
1: 네.
0: 예, 저의 전도 방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1: 네.
0: 예, 그 가족이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며 또 전도하며 또 교회로까지도 자기 집을 내놓고 했잖아요. 이거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1: 네.
0: 예, 예. 6개월 만에 우리 집에서 살던 그 대학생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1: 할렐루야.
0: 예, 예.
1: 중국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0: 네, 예, 예, 예.
1: 그런 사역을 네, 해오셨는데요.
0: 네, 네.
1: 사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0: 그럼요.
1: 그 변화된 한 사람이
0: 네, 네.
1: 중국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저와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또.
1: 네.
0: 네.
1: 돌아오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0: 네.
1: 감동을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엄청 받았죠.
1: 기억나는 네. 청년들이 좀 있으시다면요.
0: 예. 저희 이제 매일 집에 초청

0: 하잖아요. 네. 처음에 저를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안기부 간첩으로 우회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겼죠. 아,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왔죠. 네. 박사학위까지 있지. 보면은 뭐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아, 진짜 이렇게 척박한 이곳에 와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제3세계 같은 나라였거든요. 엄청 못 살고. 왜 여기 왔을까.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프로페서 초이, 최 교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1: 네. 네.
0: 그 말이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아, 이 아이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해서 나는 네가 알다시피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 근데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아이가 됐어요.
1: 할렐루야.
0: 네. 예.
1: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아이들 집에 갈 때마다 아이 왜냐하면 당시에 나일론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한겨울에도 얼마나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도톰한 따뜻한 양말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제자들에게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네. 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이가 아니라 이제 거의 중년이 됐죠. 그런 제자들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누가 오잖아요. 양말을 선물로 주곤 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예. 네. 어떤 제자는 또 북경에 가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1: 네.
0: 세 개를 개척을 했어요.
1: 할렐루야.
0: 예, 예, 예. 평신도인데, 예.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1: 와, 네, 할렐루야. 네. 신사도행전을 중국에서 신사도행전.
0: 맞습니다.
1: 쓰셨던
0: 맞습니다.
1: 우리 교수님이시고 네. 박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초대한 것은 네. 얼마 전에 귀한 책을 펴내셨는데요.
0: 아, 예, 예, 예.
1: 표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갓생의 법칙 이런
0: 네,
1: 책으로
0: 갓생의 법칙.
1: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네. 꿈을 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0: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걸 이제 갓생 산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혼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몰라요.
1: 네.
0: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1: 향방 없는 다른박지라고 비슷하죠.
0: 네네네. 예. 마치 두더지 같다 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런 인생에는 컴퓨터 용어로 렉이 걸렸다고 합니다. 렉.
1: 아, 네.
0: 소프트웨어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1: 답답하죠.
0: 정체되어 있는 화면이 네. 정체되어 있는
1: 네.
0: 그런 인생이잖아요.
1: 네.
0: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 영적 필살기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는 영적 치트키라고
1: 네.
0: 하는데 영적 치트키를 선물해 줘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12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 네.
0: 정말 그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변화다. 진짜 가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1: 아멘.
0: 네, 인생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1: 네.
0: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1: 네.
0: 근데 아이들의 용어로 썼어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
1: 지금 보니까 표지부터 네. 아이들 눈높이 딱 맞추셨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너는 주인공인가 아니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움직이는 NPC인가.
0: 예, NPC.
1: 게임
0: 예,
1: 용어가
0: 예. 맞습니다.
1: 속출합니다.
0: 예. 네네네네.
1: 네.
0: 주변 인물, 딜러리.
1: 네.
0: NPC라고 하거든요.
1: 네.
0: 억과 뭔지 아세요? 억과?
1: 억지로.
0: 예, 억지로 까이는 상황.
1: 네네.
0: 예. 전형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1: 그렇죠.
0: 예, 예. 노예로 팔려가고
1: 네, 맞아요.
0: 구덩이에 묻히고
1: 네,
0: 아니하고 뭐
1: 네.
0: 등등 해서 또 모함받고
1: 네.
0: 감옥 가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선을 읽어보면 이게 모두 다 뭐냐면 히든 맵이었어요.
1: 네.
0: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훈련 장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거를 아이들 용어로 히든 던전이라고 합니다.
1: 와, 던전.
0: 하나님의 비밀 훈련 장소.
1: 네.
0: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
1: 와.
0: 놀라운 인생의 비상함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 결국은 총리까지 됐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것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네. 내용 자체가 정말 초등학생부터 네. 저는 대학생 청년까지
0: 오, 예, 예, 예, 예.
1: 누구나
0: 예.
1: 쉽게 읽으면서
0: 맞습니다. 예.
1: 또 깊은 깨달음을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이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리고 또 청년

0: 청년들, 청소년들,
1: 네.
0: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또 있으시면.
1: 맞습니다. 부모님들, 그다음에 특별히
0: 딱이시네요.
1: 네, 주일학교 교사,
0: 그렇죠.
1: 네, 선생님들.
0: 내용을 제가 보니까 파트 3까지
1: 그렇죠,
0: 있는데요.
1: 그렇죠.
0: 멘탈 갑되기, 쫄지 마, 너는
1: 네.
0: 하나님의 캐릭터야.
1: 네.
0: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가
1: 네.
0: 나오고요.
1: 예.
0: 그리고 파트 2는 넘사벽 실력사들
1: 네.
0: 얘기하면서 세상 말고 하나님께 좋아요를 받아.
1: 오, 맞아요.
0: 공감이 갑니다.
1: 그렇죠.
0: 네. 에스더,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얘기가
1: 오, 그렇죠.
0: 나오고요. 파트 3는 엔딩이 다른 인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의
1: 그렇죠.
0: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야 하면서
1: 네.
0: 베드로, 바나바, 바울, 예수님까지
1: 네.
0: 다 있어서요.
1: 예.
0: 나중에 이걸 다 읽고 나면,
1: 네.
0: 아, 이런 성경들의 인물들처럼 나도 갓생을
1: 맞습니다.
0: 찍어야
1: 오, 그렇죠.
0: 되겠다라고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일단 책을 펴들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순삭이라고 하죠.
0: 네.
1: 한 20분이면 읽을 수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0: 저도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1: 네.
0: 여기서 인물들이 12명이
1: 맞습니다.
0: 나오는데요.
1: 네.
0: 이 중에 좀 소개할 몇명 인물이 있다면요.
1: 방금 이제 요셉을 얘기했고,
0: 네.
1: 그런 그 인생의 억과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절망 신호가 아니다. 하나님의 훈련 신호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훈련하고 이것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왕따였잖아요. 가정의 왕따. 예,
0: 네.
1: 형제들로부터도 왕따.
0: 그렇죠.
1: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는 첫째 아들부터 등단시켜요.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몸짱에 얼짱에. 근데 아니다. 둘째 또 아니다. 셋째 아니다. 여덟 번째 막내잖아요. 예.
0: 네.
1: 여덟 번째까지 급기야 이제 양치다가 양똥 냄새 펄펄 풍기면서 드디어 온 거예요. 사무엘에게까지. 왜? 7명 다 아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얼빠지만 하나님은 심바다.
0: 네, 맞아요.
1: 예.
0: 그걸
1: 마음을
0: 심파라고
1: 보시잖아요.
0: 표현할 수
1: 예,
0: 있겠군요.
1: 그렇죠. 예.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0: 와.
1: 다윗을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고 또
0: 네.
1: 이제 그 뒤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억과 상황이죠. 예. 히든 던전이 되는 거죠, 근데. 예.
0: 네.
1: 다윗의 인생에 10년의 고난이 없었다면 찬란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0: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1: 네.
0: 없이 성공하는 인생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늘
1: 예.
0: 훈련시키시고
1: 그렇죠.
0: 그런 다음에 다시
1: 예.
0: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탄생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모세도 그렇잖아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광야 힘든 생활도 있고 또
1: 네.
0: 망설이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1: 네.
0: 금수저 왕자보다 광야의 지팡이가 더 힙해 맞네요.
1: 맞습니다.
0: 제목이 너무 좋고요.
1: 예.
0: 저는 베드로가 정말 공감이
1: 베드로.
0: 갔는데요. 이불킥하고 싶어.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재부팅의 힘. 베드로가
1: 맞습니다.
0: 재탄생 됐잖아요.
1: 베드로는 진짜 재부팅의 대명사예요.
0: 네.
1: 왜냐하면 인생은 게임 용어로 원코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원코인. 왜 코인 한번 집어넣으면 그게 다할 때까지 일단 죽으면 끝나는
0: 되돌릴
1: 거잖아요.
0: 수가
1: 되돌릴 수가
0: 없는.
1: 없는.
0: 네.
1: 게임 용어로는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한번 정하신 것이 사람의 목숨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에 어떻게 현대판 해설이죠. 근데 베드로는 재부팅의 대명사입니다. 예,
0: 네.
1: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다를 걷잖아요. 바다 위를. 많은 사람들은 아마 뒤에서 있던 친구들은 에 저거 봐. 저 나섰다가 저거 또 빠졌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비난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0: 네.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은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부터 많았지만
1: 그렇죠.
0: 다시 정말 일어나서
1: 맞습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뚝 선
1: 그렇죠.
0: 베드로 이야기도 너무
1: 예.
0: 재밌을 것 같고요.
1: 베드로도 맞아요.
0: 네.
1: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근데 예수님은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0: 맞아요.
1: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0: 네. 여호수아도 생각만 하다 늙을래? 일단 발부터 담가. 정말
1: 맞습니다.
0: 맞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해야죠.
1: 맞습니다. 아,
0: 네.
1: 저는 그 책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게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먼저 바다를 갈라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0: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10대 청년들 다 읽고 우리 부모님들 읽어서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같은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엄마와 아빠가 나와 같은 서버에서 놀고 있구나. 그런 동질감을 느낄 네.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 네네. 비전과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는 뭐 끊임없이 복음 전도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원래 꿈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건 누구나 뭐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박사가 됐다, 교수가 됐다, 의사가 됐다. 이건 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자. 이런 게 제 꿈인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네.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젊은이들을 위한 네, 네. 메신저로 네. 우리 목사님을 또 우리 네. 선교사님을 네. 잘 쓰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아멘, 아멘.
1: 지금 계속 책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궁금한데? 하고 생각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그럴 거예요.
1: 저희가 5권을 가져오셨거든요. 다섯 분께 네. 선물을 드릴게요. 자녀에게 정말 꼭 선물해 주고 싶다.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이 있는데 꼭 선물해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갓생의 법칙이니까 갓생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문자인데요. 우물정 1069로 갓생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방국제학교 설립자이신 최하진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갓생의 법칙 책도 소개받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 얘기도 들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의 평생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초대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매일 평생 감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 제목이에요.
1: 아멘. 네.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물들을 멋지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최하진 선교사님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젊은이들의 심장을 바꿔줄 하나님의 적임자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하진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잠을 잘 때 빼고는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하며 하루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남겼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참 감사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어 우리를 지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욱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만 똑바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하늘 편지 시작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강중현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990님, 익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축복하노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축복하노라 보내드릴게요. 6792님, 감기 기운으로

이번 주를 지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찬양 들으며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고요. 저도 감기를 잠시 앓았었는데 지금은 회복이 됐거든요. 얼른 회복하시고요. 아, 감사의 고백이 우리 6792님의 영혼엔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좀 전에 3990님이 신청하신 찬양 축복하노라 소프라노 이혜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야베스의 기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5729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30년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생활고로 인한 결정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주님의 위로를 또한 구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군요. 아, 그러나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5830님, 저는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서 듣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하늘편지 식구들 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라고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우리 5830님께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3990님, 내일 시합을 위해 이스탄불로 출국하는 딸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어떤 경기에 참가하게 되시는지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바리톤 이재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아론의 축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환한 빛으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한 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린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말 하시죠.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려면 편식은 금물이니까요. 그런데요, 어른들도 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습관이나 어떤 고집 같은 게 원인이죠. 그런데요, 이런 치우침은 비단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외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날까요? 거짓되고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데서 생겨나죠. 그래서 골고루라는 이 따스한 말을 자꾸 되뇌고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참 좋은 친구 삼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비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 허탄한 세대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며 다만 성도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0380님 사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380님 사연인데요. 와,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사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구절 제가 듣고, 저는 듣잖아요. 네, 이제 시각장애 갖고 있으니까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듣잖아요. 이 사연의 내용을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또 한 줄 듣고 한참 묵상하고요. 네, 그랬던 사연입니다. 예, 0380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뭐 차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치는 중에 여러분들의 귀로 지금 들리셨다면, 그런데 주를 떠나 있다면, 교회 나간 지가 무슨 방학도 아니고 한참 지났다면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 진정 살만한 인생인 걸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위로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던가요? 그 갈급함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던가요? 주 안에 생수 마시며, 네, 그렇게 같이 천국길 가자고요. 그리고 자는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 정말 안타까울 때 있죠. 아, 영혼이 잠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도대체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제가 가장 오래 묵상했던 게 이 사연 구절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분별력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들끓게 했던 사람들. 사과 한마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그 많은 이슈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였어요. 아니, 우리 저 뇌에 구멍 날 줄 알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전 국민이. 그리고 무슨 양파처럼 튀겨진다. 얼마나 걱정 많았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온갖 뭐 이런저런 말들로 전 국민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아, 그땐 제가 잘 몰랐었네요. 라고 해야 상식 아닙니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뭐겠어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깨어서 분별해야죠.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성도가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죠. 그 숯불을 그냥 머리에 쌓아두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하고 또 긍휼을 품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길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네, 이번 사연은요 8727님 사연이에요. 심지은구 목사님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정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 친구,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 그리고 방송 가족들,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8727님 사연이에요. 872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고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고 따뜻한 정 나누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없으면요 서로 나누고, 하나 더 가졌다면 그 반 좀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서 위로하면서 좋은 친구 돼서 그렇게 살자고요.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닿고 부비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게 기쁘고 또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보자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주께서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히고 잠기면 부패하죠. 바람도 흐릅니다. 그 바람이 막혀 멈춘다면 오염돼서 불쾌한 공기로 가득할 겁니다. 움직여 나아갈 때 생동하고 신선하죠. 착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찬란한 계절, 이 5월에 높고 푸른 하늘을 업고 단디 단바람 흠뻑 맞이하며 삶 가운데 유유히 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혜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가정의 달 5월. 5월의 주일은 매 주일마다 특별한 별명이 있지요. 오늘은 어떤 주일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 약속한 것처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나요?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렸나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표현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이 세상의 많은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낡고 부서져 버리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지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 30분, 1시간인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되게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우리 선생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수의 복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잘 듣고 성구의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0: 빼다 빼이의 결실을 하는 찬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아멘. 여러분, 성구챈트를 잘 들어보았나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의 주소를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가복음 4장 20절. 와, 여러분이 잘 듣고 기억했군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교회에서 들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농부는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잘 심겨져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 맺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날아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잘 자라 무성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어요. 우와, 정말 놀랍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에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자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말,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농부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자라 열매 맺을 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찬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 많아지겠지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성구를 챈트로 부르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암송하기로 해요.

쇼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코리의 집에는 6명의 사람이 숨어 살고 있었어요. 코리와 가족들은 식사 중에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코리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식사가 끝난 후 오씨는 다른 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오씨는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에게 천사를 보내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얼마 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도 습격을 대비한 연습이었을까요? 친구들! 하지만 이번엔 연습이 아니었어요. 코리가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섯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슬아슬하게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게슈타포가 찾기 전에 안전하게 숨은 그들은 그곳에서 나흘 동안이나 있어야 했어요. 다행히도 네덜란드 경찰이 그들을 도와 다른 피난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사이렌이 울리던 그때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체포되었어요. 게슈타포는 비밀의 방을 찾기 위해 집안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체포된 모든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날 쉬빙겐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리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열흘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알게 될 거예요. 코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코리 아버지는 구세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코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게슈타포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것은 영광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코리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도록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놀리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축구팀이 주일에 연습 일정이 잡혀있는데 연습 대신에 교회에 간다고 코치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통받는 동안은 괴롭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았던 작은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 어린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천국은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아버지를 잃고 수감되어 있는 코리와 언니 베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샬롬 노래선교단의 주님의 시간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18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Amen. 여러분,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appy, Happy Lord's Day.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sometimes life does not give us many reasons to smile. 네, 살다 보면 웃을 이유보다 걱정할 이유가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But God's word reminds us that joy is not found only in perfect circumstances.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완벽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men. True joy, 참된 기쁨은요, begins when we remember that God is still with us today. Oh, that is very important. 참된 기쁨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Amen. Even in busy and exhausting days, we can still whisper a prayer. 분주하고 지치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또 작은 기도를 드릴 수 있죠. And even through difficulties, we can still find reasons to be thankful.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Maybe it is the sunlight through the window.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작은 햇살일 수도 있고요. A warm cup of coffee.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Or simply another day of life.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있다는, 오늘 하루에 살아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God is present in those small moments too.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Alright, so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네, 오늘도 은혜로운 영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Let's have fun, everyone.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Prayer does not always have to be long or perfect. 기도는 언제나 길고 완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Sometimes it is simply saying, Lord, help me today. 때로는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Or quietly whispering,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또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God listens even to the prayers we cannot fully express with words.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듣고 계셔요. And while we pray, He gently changes our hearts little by little.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새롭게 만져주고 계십니다. Sometimes the situation may not change immediately, but peace begins to grow inside us.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Amen. That is one of the beautiful gifts God gives through prayers.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죠. So today, do not carry every burden alone. Take a moment and place your heart before God. 네, 오늘 우리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 네,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길 소망합니다. Amen.
1: Lifted us out of darkness, O God. Given us a new song. Your song for the broken hearts, O God. We sing it to them, Lord.

Amen.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Amen.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Life is not always easy, but God continues to walk with us through every season. 우리의 삶은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When we pray, we reminded that we are never alone. And when we rejoice in the Lord, hope begins to rise again inside us. And when we choose gratitude, our hearts begin to see His grace more clearly.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또 주님 주시는 소망이 새로워지고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May your day be filled with little moments of joy and reminders of God's love. 네,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기쁨들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길 소망합니다.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주님은 항상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And God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And I love you too. 지니 유였습니다. I'll be back next time.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진실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고 이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태도와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완전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웃과 나눌 때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김유신 씨가 부릅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선물.

한 사람을 설득하거나 격려할 때 그를 채찍질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를 품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격려받는 경우도 있고 반면 나도 하루에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참 약한 존재죠. 라는 공감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데요. 정답을 얘기해서 사람을 꾸짖어야 하는지 아니면 약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분별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만용인지 또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그 경계를 알기란 힘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지켜보는 이웃 앞에서 나의 존재와 행동이 그들을 생명과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조금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품으로나 태도로나 부지런함으로나 또한 상식으로나 무엇이든지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제자도이며 제자 훈련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안성진 씨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어서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산.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오.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오.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려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하나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송견미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서 박신아 카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홀가분해지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홀가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너무나 분주한 우리 일상 가운데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아무 말 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His Will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는 것,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알려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 삶의 방향을 보여준 사람, 또 믿어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붙이는 이름이니까 그렇겠죠. 각 교회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곳들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목사님들, 또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금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이길승의 가르쳐주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은 꼭 뭐 말을 많이 해서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잖아요. 넘어지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또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꼭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마르지 않는 샘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피스 콜라보 앨범 중에 있는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겠죠. 오늘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엔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클래식콰이어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대부분 교회들이 지키고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은 누구신가요? 아마 누구에게나 한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셨던 선생님. 그분이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예전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겠죠. 어릴 때는 또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생각나는 좀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생각나는 분들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날 때 찾아서 한번 연락해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예전에 나의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문자 한 통이라도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김 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또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조수아의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0: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 성령.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사도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져 있던 이틀 동안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한과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그 후 40일 동안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과 자주 만나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요한도 많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 사려 깊고 열정이 넘치며 지혜로운 지도자가 됐죠.
1: 내 생각엔 우리가 유대를 다섯 개의 지역으로 또 갈릴리는 여섯 개의 지역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사도가 11명이니까 지역도 11곳으로 나눠서.
2: 베드로,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1: 당연하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요한, 무슨 일 있어?
2: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1: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말이야?
2: 기억나세요?
1: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께 언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건지 여쭤본 거 말이지?
2: 예.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 그랬었지. 근데 요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2: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베드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고 할 게 아니라 우선 말씀하신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1: 근데 요한, 이미 몇 주가 지났잖아.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대체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잖아. 넌 알아?
2: 물론 아직 아무도 모르죠.
1: 거봐, 이미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냐고.
2: 하지만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배신을 당하시던 밤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1: 그래, 맞다. 그 배신자 자리도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지.
2: 베드로, 그것보다는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다른 조력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 하셨고 그 조력자 얘기도 처음으로 꺼내셨잖아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1: 그럼 그 조력자라는 분이 선물을 가져오실까?
2: 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조력자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력자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도 하셨어요.
1: 야, 요한, 기억력이 좋네. 에?
2: 제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1: 이걸 다 적어놔야 할 것 같은데.
2: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야겠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1: 그래, 잘 알아들었어.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선물을 기다려야 하고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조력자라는 분이 오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요한, 기다리는 동안 그 배신자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도 될까?

0: 베드로, 전 아직...
1: 베드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2: 잠깐만, 필립.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0: 베드로, 전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2: 아, 요한...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게 있는데...
0: 아, 정말요? 어디에요?
2: 시편에 있잖아. 뭐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
0: 아, 그 말씀을 기억했는다니 놀라운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2: 그치 고마. 말씀에도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라고.
1: 베드로!
2: 지금 가 지금 가. 자 그럼 요한 너도 동의한 거다.
0: 예, 그 두 구절이 연결된 말씀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2: 좋았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0: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던 모두를 불러 모아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우선 두 명을 세우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죠. 이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였다면 분명 그 이틀을 더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되고 평소대로 제자들이 모여 식사를 한 후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그곳에는 120명가량이 모여 있었습니다.
1: 이게 무슨 소리야?
2: 아이고, 폭풍이 부나?
1: 아니에요, 베드로. 밖을 보세요. 밖에 구름 한 점 없다고요.
2: 이게 말이 돼?
1: 바람이 이 방 안에서 부는 거야? 불이야! 불이 갈라지면서 저건 겨처럼 보이는데요?
0: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무서웠을 겁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자신들 머리 위에서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곧 집 주변은 집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바람 소리와 뒤이어 들리는 온갖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역사 속 어느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었죠. 그 바람과 불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력자가 오시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가지고 말이죠.

0: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자 사도들이 나와 궁금해하는 낯선 이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1: 베드로, 어쩌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0: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사도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2: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0: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 베드로에게 불이 붙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게 하신 것,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된 것,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막힘없이 술술 설명했죠.
0: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2: 형제님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3: 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4: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3: 저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5: 저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1: 그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3천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우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0: 생각해둔 거였어요?
1: 아이, 그럴 리가. 처음엔 놀라고 두려웠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겠더라고. 뭔가 내 중심이 굳건히 잡히고 내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걸 느꼈지.
0: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바람이 방 안에 가득할 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베드로 말처럼 평안으로 가득 차는 듯했어요.
1: 아, 그래. 지금은 어때?
0: 뭔가 달라요. 여전히 똑같은 저인데 뭔가 달라진 느낌? 꼭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아요. 전 강가에 서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를 때였는데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가득 채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예수님께서

0: 이제 거의 아침이 돼가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해야 할까?
1: 빨리 아침이 돼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알고 싶네요.
0: 그래 맞아. 나도 궁금하다.
2: 곧 아침이 밝았고 페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0: 불구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기에 들여다 놓으면 그는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게 일이었죠.
1: 불쌍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세요. 이 불쌍하고 가난한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2: 베드로.
3: 저 우리를 보세요.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예.
3: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4: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 제 손을 잡으세요.
1: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4: 저기 좀 봐. 이걸 지적이야.
1: 내가 걷다니.
3: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라십니까? 왜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작정했지만 여러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린 다 그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4: 아멘.
3: 하나님,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4: 주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5: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사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분명히 밝히셨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셔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해드리는 아예씨 김성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인데요. 또 바쁜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죠. 찬양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고백입니다. 가사가 곧 기도가 되고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작은 숨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해볼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기다림은 때로 조용한 기도와도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고 계시죠.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으로도 함께해요.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전하세 예수의 예수 열방의 소망.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더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란 선물 앞에 오늘도 마음을 열어보아요.

찬양 속에서 또 그 은혜를 깊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0: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일치하는지, 또 우리가 진정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 말만 번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정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말의 행동이 뒤따를 때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때마다 주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을 때 혹은 다시는 마주칠 것 같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행할 때 당신은 집에 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가? 휴가 중에 있을 때와 일상적인 하루를 지낼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중 앞에 서와 닫힌 문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할 것을 권장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순수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는 증거까지도 위험해진다. 상황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우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다양한 삶의 일부분을 잠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진실한 믿음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훌륭한 대사가 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노아 키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충성하라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플루트 앙상블 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 찬송,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물 위로 얼굴이 비칩니다. 맑고 바람이 잔잔한 날씨에는 더 자세하게 보이죠. 우리들의 행동은 물처럼 우리 마음속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행동은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데요. 나 자신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프랑스의 정치인 샤르니가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였기 때문에 샤르니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해 감옥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어느 날 감옥 바닥을 뚫고 나온 작고 푸른 새싹이 샤르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란 새싹에 감동받은 샤르니는 마실 물을 아껴가며 길렀습니다.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게 자라난 새싹을 보며 샤르니의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샤르니는 감옥 벽에 썼던 이전의 문장을 지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샤르니의 꽃은 간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귀족들에게까지 알려져 나폴레옹 안에 조세핀까지 감옥을 찾아와 꽃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없다라며 남편을 설득한 조세핀 덕분에 샤르니는 기적처럼 석방되었고 감옥에서 키운 꽃을 옮겨 심어 평생 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꽃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가장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옥탑방과 천사들이 부릅니다. 샤르니 꽃 예수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어들으신 곡은 명지 홀리보이스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방금 들으신 눈을 들어 산을 보니는 한국 선교 초기의 장로교 찬송가 집인 찬송시의 1898년 판에는 선교사 피터스가 한글로 번역한 운율 시편가가 14편 수록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 중에 하나로 시편 121편을 기초로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공명인 네틀턴은 미국의 부흥사 네틀턴이 이 곡조를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어 붙여졌으나 실제로 이것이 그가 작곡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곡조는 존 웨이드가 1813년에 편찬한 성스러운 음악의 보고의 제2부에 처음 수록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곡은 처음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칭해졌는데 웨이드의 성가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일세라는 말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찬송가집의 시편 121편을 아름답게 의역해 놓은 찬송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3장인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입니다. 이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요 아지일의 공작이며 캐나다 총독이었던 존 캠벨이 1865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인 유다를 향하여 출발할 즈음에 그가 통과해야 할 멀고 험한 길을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를 원혜지 싱어즈가 부릅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주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시편 121편을 표준 세 번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잃지 말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수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불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갈대상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가 파송한 4명의 군 선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군 선교사들도 요즘 상황이 어떻고 그때 군목이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군목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예전처럼 뭐 강요해서 교회를 가게 한다거나 몰라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을 나눠보면 다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낙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주일학교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더 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이 구성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바로가 하는 말이 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모세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시라고 하신다. 바로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너희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그러면서 살펴보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의 그 숫자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참모들끼리 모였겠죠.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는 이거 우리가 되려 어렵게 된다.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혹시 그 외세랑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로를 통하여 세 가지 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는데 그 세 가지 조치가 작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시류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여기에 흔들릴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붙들고 그 가운데로 똑바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에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기류.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뭐 상황, 정서 이런 걸 거라고요. 그런 것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 행함은 자금에 사단의 영역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과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종은 될 수 있어도요. 사단은 자기의 자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한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교회가 줄어들었습니까? 교회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혁명이 있을 때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정도 핍박을 했다면 이제 중국의 교회는 이제 끝이다. 문을 닫았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하며 교회의 문을 열어줬을 때 공산당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교인들이 없어졌겠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겠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그 가운데서 돈독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역사의 순환을 봤더니 그 역사의 순환은 도전과 응징이었다. 그렇게 핍박하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는 그랬습니다. 예로 하나 들어볼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18, 19세기는 신학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도 교회에 반대돼서 신학에 반대돼서 또한 이 교회의 문학에 반대돼서 철학에 반대돼서 역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몽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몽주의는 신앙의 영역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부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볼테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볼테르는 계속해서 종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타성에 대해서 종교적 광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똘레랑스. 똘레랑스라고 하는 프랑스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기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축소시키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힘있게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하게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다스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다 어떻다고요? 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정서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약해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잔인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벽돌 굽는 거, 흙을 이기는 거, 그 가운데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힘든 농사들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가운데서 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연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놓은 바로의 대책이 뭐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들 세대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손보자. 다음 세대를 없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절을 보시면은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그렇게 없애고 딸들은 자기의 종들로 삼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바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름대로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났는데 어디에 났느냐? 헤롯이 나름대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깜짝 놀래죠. 내가 유대의 왕인데 무슨 왕이 났단 말이냐? 그러면서 꼼수를 핍니다. 박사들에게 그곳이 어딘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경배할 것이니까 우리한테 와서 알려달라. 박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뭔줄 알았다고요? 들려서 가라 그러니까 들려서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노예에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데 박사들이 한 말을 자세히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2살 밑으로 죽여야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슨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경험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작금의 사단의 역사는 요 시대만 지나가라, 요 시대만 지나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당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득 모이지만, 시대만 지나가라. 이 교회당은 비일 거다. 이 교회당은 사람들이 없을 거다. 왜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예배하지 않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꺼리를 대지만은 이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단의 권세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임받는 사람, 산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재물,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십브라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길래, 어떠하길래,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엄한 시대에 따랐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구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찌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21절로 가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못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아까 16절에서는 못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경외.

이거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럴 때 세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웃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눅들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이럴 때 딱 서서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영적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대로 그들 가운데로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일을 감당하자고 하는 겁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영적인 주장을 하면서 영적인 강조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목사가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느 모임,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런 상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헌신치 않고 열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을 가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이 물음 앞에 어떠한 답을 갖고 계신지요? 많이 배웠다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도 아니더라고요. 뭐 많은 경험이 있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송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가 삐걱대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회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번 삐걱대면, 예전에는 회복력이 되게 빨랐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럴 때 더더욱 조심해서, 이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시대의 리더십들을 바라보며,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는 단순히 낙타가 아닙니다. 저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저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 사실은 그 뒷말은요 이게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올바로 서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을 생명이 다시금 약동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뭐냐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하는 거죠.

금그릇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고 은그릇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쓴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더더욱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목동 제일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 믿잖아요. 창수가 나고 물결이 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시뿌라와 불화와 같은, 어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뭐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그 교회, 그 주일학교는 저는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오래서부터 목사님들을 보며 자랐잖아요.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5분 대기조가 이런 5분 대기조가 없는 거예요. 딱 하면 따닥하고 신방 갈 때 있으면 신방 가고 그랬다고요. 일반적 목사님들의 삶의 루틴을 보면, 그래서 저도 금요일이면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에서 지내는 것을, 그것을 저의 삶의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까지 쭉 지켜나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토요일이 되면은 이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샤워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꼭 목욕탕을 가시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셨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늘상 세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늘상 설교를 준비하셨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사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세 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신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건가.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 어른들에 비해 보면 어린 반푸노치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이 말씀도 설교하면서, 진짜 목사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하며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만, 되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말한 것처럼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그 길이를 더더욱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단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단의 전략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명령했을 때 잘 따르지 않으니까 2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라. 저는 나일강에 던진다고 하는 게 단순히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나중에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의 몸을 던집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나의 신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믿는 나일강 신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에게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한 여인의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잘생겼다고 하는 게 그런 잘생긴 건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봐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제 후회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 앞에서는 잘생겼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럼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 별로 없겠네. 몇 명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뽑아봐요. 몇 명일까요? 나는 빼고요.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아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이 아이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하니까 알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알았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는데 나일강에 나는 그냥 던지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던지겠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상자 그냥 만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세우는 일이 역청을 칠하는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밖에 없단다. 여기까지란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빈들에서 뭐 다 못한다고 그러고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빨리 이 사람들 좀 뭐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 딱 물으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건 뭐 우리가 생각 뭐 이런 이 아니 아주 단순한 거, 아주 단순한 거. 오병이어의 교훈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물으셨습니까?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뭐냐? 부족함이 그지없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걸 던져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바쳐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안에 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저는 손자 손녀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이게 막, 애들은 손도 잘 들려. 여기 탁 닿게끔. 그럼 저희 딸아이가 할렐루야 발음을 제대로 하게끔, 제대로 하게끔. 어려서부터 그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할렐루야를 입에 올렸다면 우리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역청을 치라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란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란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치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이 시간은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1: 교수님 어떻게 좀 5월 가정의 달인데
2: 네네. 네,
1: 잘 지내고 계세요?
2: 네, 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시험을 거쳐오느라고 좀 힘든 기간들이었고요.
1: 시험
2: 그런
1: 기간이군요.
2: 학생들의 표정을 마주 대하느라고
1: 네.
2: 네, 희노애락이 지나가는
1: 아이고야.
2: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좀 준비해 주신 주제가 서곡이라는
2: 네네.
1: 주제예요.
2: 네.
1: 네, 서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곡들을 지칭하나요?
2: 여러분 오페라에서 맨 첫 곡을 우리가 서곡, 오버추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페라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1: 네.
2: 그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일하게 오케스트라만 등장해서 연주를 하는 구간입니다.
1: 네.
2: 오페라가 1막, 2막, 3막, 4막으로 진행할 때는 오페라의 반주 역할을 하거든요. 노래를
1: 네.
2: 부르는 것에. 근데 오케스트라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유일한 어떤 주제곡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오페라의 얘기 중에 여주인공의 얘기가 있을 테고 그 테마가 있을 거예요.
1: 네.
2: 남자 주인공의 테마가 있고 이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축약해서 앞부분에서 먼저 들려드리는 거예요.
1: 아.
2: 예고편이 흥미로우면 우리 그 드라마를 꼭 보잖아요.
1: 보죠?
2: 영화나.
1: 네. 아.
2: 물론 뭐 오페라의 서곡을 들었다고 그 오페라를 보러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1: 네.
2: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보여드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프리뷰다 이렇게
2: 그렇죠.
1: 말씀을 드릴 수
2: 네네.
1: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찬송가 1장으로 선곡을 하신 건가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제가 1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1: 네.
2: 서곡을 다루면서 그럼 찬송가의 서곡은 1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1: 네.
2: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 아, 네.
2: 시편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은 곧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면 찬송가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규정 지어보면서
1: 네.
2: 1장 찬송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찬송가 1장 함께 하실 텐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보통 예배 때 이제 그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서서
2: 네,
1: 많이
2: 네.
1: 부르시는
2: 네.
1: 거구나. 저 오늘 준비하면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 함께한 찬송가는 찬송가 1장이었습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오늘은 서곡에 대한 내용으로 네, 교수님께서도 펼쳐주실 텐데 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클래식은 어떤 곡인가요?
1: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곡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작곡가들의 곡이고요. 첫 번째 곡으로는 우리 조금 가볍고 유쾌하게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의 서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페라는 물론 내용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곡은 그런 편견 없이 어떤 음악이지? 유쾌한가? 이 오페라가 비극일까? 아니면 코믹일까?를 분간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모차르트나 어떤 피가로의 결혼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요. 그 서곡을 들어보실 때 이 곡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계급 간의 갈등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결과는 용서입니다.
0: 네. 네, 아름답게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군요.
1: 네,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내용을 보시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차르트가 당시에 오페라를 작곡할 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도 음악으로 전달했다라는 것, 그 정도를 아시고서 우리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피가로의 결혼 서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한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네,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힘차게 끝나기도 하고 또
1: 네.
0: 앞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매력적인 곡이다. 이런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굉장히 모든 악기들이 바쁩니다.
0: 네.
1: 모차르트의 곡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곡은 작은 별.
0: 아, 그쵸.
1: 반짝반짝 작은 별. 모차르트는 고전에 속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모든 박자, 리듬, 그리고 형식들이 조금 딱딱 떨어져서 듣기에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은
0: 네.
1: PD님 들으시기에 방금 곡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희극에 가깝지 않나. 네,
1: 그렇죠.
0: 왜냐면 밝았어요, 분위기가.
1: 네. 오페라의 내용은 자칫 어두울 수 있으나 그 어떤 문제를 조금 더 코믹스럽게 풍자해서 표현한 오페라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곡이고요. 이쯤에서 제가 오늘 서곡을 선택한 이유는 요즘 모든 예고에서는 정기연주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0: 그렇겠네요.
1: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서곡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제자와 함께 그 곡을 보면서 서곡을 한번 다뤄보고자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곡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가볍고 유쾌한 곡을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라는 작곡가의 운명의 힘 서곡을 들으실 텐데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고요. 운명의 힘이라는 그 제목에서부터 이미 어떤 좀 무게가 느껴지세요?
0: 뭔가 제목에서부터 좀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1: 운명을 다룬 작곡가가 또한명 있죠. 너무나 잘 아는
0: 운명.
1: 운명. 말 그대로 운명.
0: 누구죠?
1: 베토벤이죠.
0: 베토벤. 아, 맞아요.
1: 선율을 말씀드리면 금방 아셨을 거예요. 베토벤의 선율이요.
0: 맞아요.
1: 빠바바밤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보통 뭔가
1: 그게
0: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1: 맞아요. 근데 여기 베르디의 작품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비슷한 게 있을까? 없을까? 운명을 논할 때 작곡가들은 어떤 음정의 배열을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 예, 주목하시면 되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준비한 이 버전은 지휘자가 발레리 기르기프라는 그런 지휘자인데요. 어떤 걸 들고 지휘를 하냐면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쑤시개를 들고 하세요.
0: 이쑤시개요? 지휘를 하면서요?
1: 지휘봉은 보통 다 막대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쑤시개를 들고 지휘를 하십니다. 이 곡이 끝나기까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0: 알겠습니다. 일단 듣고 와서 나름의 답을 교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 함께합니다.

0: 또 모르겠어요. 앞서서 이 수시계를 들고 지휘를 했다라고
1: 네.
0: 하셨는데, 뭔가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1: 오,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네.
1: 지휘자의 역할은 저 많은 수십 명의 사람을 하나의 음악으로 묶는 역할을 하죠.
0: 네.
1: 굉장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휘봉이라는 것의 역할도 그런 거죠. 지휘봉의 길이는 각각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같은 곳을 연주하라는 얘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지휘자와 가장 거리가 먼 파트는 금관과 타악기입니다.
0: 네.
1: 뒤쪽에서도 단상에 올라있는 지휘자의 지휘가 보이려면 사실 지휘봉이라는 게 있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볼수 있겠죠.
0: 네.
1: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이 지휘자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쑤시개를 들고 올라갔을까? 이분이 이쑤시개 지휘자로 유명하신 분이긴 하신데
0: 그래요. 네.
1: 그것만 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한테 저도 하은 PD님 느낌대로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그렇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낌도 상당히 중요한데
0: 네.
1: 운명이라는 주제에 비해서 이쑤시개는 너무 가볍지 않은가?
0: 그쵸.
1: 차라리 들지 않으시면 어땠을까?까지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초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시려고 그 이쑤시개의 움직임을 찾아보라고 그걸 들고 하셨을까 말고는 저도 따로 답을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궁금하네요.
1: 네.
0: 근데 뭐 이제 교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음악 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1: 그럼요.
0: 자유로운 부분이 또 허용이 되니까
1: 맞아요. 네.
0: 그렇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1: 네.
0: 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까지 함께했는데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아있죠, 교수님.
1: 네. 제가 유쾌하고 그리고 약간 묵직한 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은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행복한
1: 네,
0: 작곡가.
1: 주체가 작곡가예요.
0: 오.
1: 누구의 곡을 준비했냐면 로시니라는 작곡가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로시니가 행복하다고 표현을 드리냐면 작곡가로서의 활동은 한 30대 중반 정도까지 하셨고요.
0: 네.
1: 제2의 직업을 가지셨어요. PD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게 꿈이셨어요?
0: 사실 뭐 이제 대학생 때부터
1: 네.
0: 네, 그때부터 좀 이렇게 꿈을 품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1: 그러면 혹시 제2의 대안, 만약에 내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0: 네.
1: 다음 되고 싶은 것, 뭐 이런 건 없나요?
0: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사범대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
1: 네.
0: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서 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둘다 어려운 길이었죠.
1: 그러게요.
0: 네.
1: 저는 어려서부터 말하는 직업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그 말하는 직업에 딸려야 할건 이런 마이크가 있는
0: 네,
1: 그런
0: 그쵸.
1: 말하는 직업이 가지고 싶었는데 레슨을 하는 것도 계속 말하는 직업이니까
0: 그러네요.
1: 그런데 저
0: 네.
1: 하나님이 저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방송에도 할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로시니는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접으시고는 요리사의 길을 가세요.
0: 우와.
1: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스테이크 이름에 로시니가 붙어 있고요.
0: 그래요?
1: 네, 어떤 요리 경연에
0: 우와.
1: 이르면은 로시니 요리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에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뒀다면 그것은 자칫 불행일 수도 있으나
0: 그쵸.
1: 너무나 유명한 곡들, 너무나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시고
0: 네.
1: 본인이 스스로 접으신 뒤 나는 송로버섯을 키워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다. 이 지점으로 가신 분이라서 음악도 여러분 아무래도 작곡가의 성격을 좀 따라가지 않겠어요?
0: 그렇죠. 네.
1: 마지막 곡으로 제가 도둑같이 서곡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제목은 정말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내용하고 무관하게 들으시면 꽤 많이 들어본 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0: 네.
1: 행복한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행복한 지휘자까지 모셔왔습니다. 두다멜이라는 지휘자를 모셔왔고요. 두다멜은 사실 자란 곳은 베네수엘라라서 조금 빈민가해서 어렵게 자라셨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엘 시스테마라는 오케스트라 출신입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악기를 시킴으로써 어떤 범죄의 소굴에서
0: 네.
1: 벗어나올 수 있게끔. 근데 거기 출신이신데 유명하게 되셔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봉사를 하시고 우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지휘자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멋있네요.
1: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 더하기 행복의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0: 저는 이 시점에서 하은 PD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중에서 PD님은 어떤 게더 중요하세요?
1: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마음은 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살다 보면 결과에 좀 치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도 과정이 올바라야, 그래야 결과가 의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과정에 일단, 한 표를 던져봅니다.
0: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서곡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해주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함께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30분이면 될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제가 30분 연습하면 될수 있을 게 누군가에게는 5시간으로 부족할 수도 있구나. 이거는 제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저는 축적된 시간들이 있고 다뤄본 곡들이
1: 맞습니다.
0: 많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 이 시간으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구나를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의 리더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섣불리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 저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다 그냥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 그래요.
0: 왜쟤안 되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안 될까? 왜 이렇게 못하지는 저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그 제자에게도 저의 표정이 아마 달갑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1: 그러다니까요.
0: 그런데 저 아이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탓이다 생각하면 제 탓이니까 그걸 계속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런 긍정의 의미가 그냥 제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만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해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또 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을 나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까지 가니까 그냥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5시간이고 6시간이고.
1: 아멘.
0: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한 작곡가 로시니의 곡을 행복을 전달하는 두다멜의 지휘로 도둑같이 서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오늘 클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한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0: 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도둑같이 서곡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간만에 아동부 설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부분을 설교하는데 앞에서 떠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이를 일어나라 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어린이, 목사님이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울먹울먹하며, 목사님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너무 황당해진 담임 목사님이 이 어린이의 담임 교사가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선생님 왈, 목사님, 그 어린이가 짓궂긴 해도 정직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목사님이 이제는 교육위원장 장로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어린이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셨기에 어린이들이 이렇습니까? 그러자 교육위원장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가 무너졌든지 공사비용 얼마 들지 몰라도 제가 헌금해서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성경의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일만 스승은 많이 있는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의 심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에서 나무엔의 음성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조영희님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일만 스승이 많되 아비는 많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가운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죠. 일만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개념인 군사부일체 스승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몽학선생이죠. 물론 주인 혹은 상관의 자녀들을 이 노예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노예 신분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자녀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대환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교사의 모범이 된 바울 사도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냥 스승은요 지식만 전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해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열 달 동안 정성으로 키웁니다. 아무리 아파도 약도 먹지 않고 태교를 위해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인간이 되어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것은 그를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는 어쩌면 아이를 잉태하게 낳는 것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혼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 몸으로 아파 키우고 낳았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불타는 건물 안에서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나의 모든 생각 다스리는 주 동방현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사, 아비의 심정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귀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랑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5, 6학년 소년부를 맡았었는데 한 반에 선생님이 사실 무척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결석도 종종 하시고 오시는 날에도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어린이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 분당 공부는 무척이나 짧게 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그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인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정말 좋겠구나. 선생님이 맨날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거요? 우리 선생님이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준비 안 해오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고 때우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압니다. 이것이 진심인지, 정말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시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기본 요건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축복의 샘 옹기장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아비의 심정을 가진 스승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들 선생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저는 이미 선생님을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본받으란 말입니까? 이러면 참 민망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한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

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이런 지하에 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그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해야 할 본업이고요.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교회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진정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위대한 인물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회학교 선생님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엘샤인과 강찬님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말하는데요.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의 지시에 자동으로 감겨 보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앉아서 천리를 본다는 신비의 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숨은 동기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악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판의 자료가 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안이 됩니다. 우리의 위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내어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가 떠오른다면 그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방법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려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최후의 히든카드로 하나님을 남겨놓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로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는데요. 그대로 태풍 가운데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자신의 몸을 먼저 숨기는 닭형 인간, 그리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겠죠.

반대로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던 겁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달걀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데요.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당신과 의견이 같지 않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권력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촉구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안팎으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획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는데요. 말 뒷발의 힘줄은 말이 순간적으로 힘을 내어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인데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바로 말이 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끊어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모인 가나안의 수많은 군사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식 등 나름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말 뒷발의 힘줄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힘줄을 잡고 의지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앉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능력이며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는 힘줄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힘줄이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무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만왕의 왕, 불멸의 존재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을 소유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욱 사랑의 사람들이 되고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박정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영국의 음악 전도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는 구절을 의지해서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귀하심을 백합화와 새벽별에 비유해서 표현한 곡이죠. 우리가 낙심할 때에는 백합꽃과 같은 향기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에는 새벽별처럼 희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 내가 눈을 뜨기도 전,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하루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루, 허진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신달라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그의 마음은 정오의 햇빛과 같고 그의 가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그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고선의 강하고 담대하리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품어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또 여러 만남의 자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습니다. 무서워서 숨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솔직하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모습에 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새 컵 사러 갈까? 네. 아이는 웃으며 새 컵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죄를 숨기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정죄 대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운전할 때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끝까지 자기 판단만 고집한다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우리 가게 되면 다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인내를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화곡중앙교회 다음 세대 앨범 가운데 그대 돌아와줘요, 그리고 지선의 어서 돌아오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고,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2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난 능력이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과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대요. 아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너무나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훗날 선교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가 충분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더 의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선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나영환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두 곡에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영안의 나는 할 수 없지만, 홀리원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혹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거죠. 거절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었다라고 해요. 이것은요, 부정한 것과의 단절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욕설과 문전박대 이런 것들을 막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속이 상해서요, 밤잠을 설치게 되었는데 그때 선배 전도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주님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셨지 그 먼지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히 찌른 그런 조언이죠. 이 선배 전도자는 T인 것 같습니다. MBTI T인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음 마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사역,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버리는 그 순종이 있어야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상처를 털어버리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명식의 끝까지 사랑하신, 소리엘의 땅끝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수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원주민들의 냉대와 거절로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들여서 만든 인쇄소가 불타버리면서 7년치 번역 원고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캐리는 오히려 슬픔과 원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결과물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결국 캐리는 인도의 수많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두루 다니면서 뿌린 씨앗들은 인도의 악습을 철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있었던 어느 순회 전도자는 어느 마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숙소조차 구하지 못해서 밖에서 잠을 지새워야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미련과 분노를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음 마을에서는 그 앞에 마을, 첫 마을에서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박대당했는데도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난 처음 본다. 야, 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곳에서의 먼지 털기가 다른 곳에서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지를 터는 것까지며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비워진 발걸음 위에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연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라이트온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전승현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몹시 당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길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아니 요한은 내가 뭘 배웠어 분명히 죽였어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요한은 알 거고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하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만 듣고 모르겠어. 아니 내가 왜 뭐 그렇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진리 앞에서 당황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시리즈에 큰 영향을 준 추리소설의 창시자인 에드거 앨런 포의 심술궂은 심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느꼈던 죄책감에서 오는 환청과 공포를 아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노인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닥 아래에 완벽하게 숨깁니다. 경찰이 탁 들이닥쳤을 때도 너무나 태연하게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처를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의 귀에 죽은 노인의 심장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쿵 쿵 쿵 쿵 쿵.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 사실 이 소리는 노인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공포와 당혹스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구경하더니 와 놀랍다 누가 그린 거야 야 진짜 너무 멋있다 라고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끝.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화가에게 다가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거나 이 그림의 의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 듣고 당황하면서 그분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을 위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는 상관없는 구경꾼이었고 어쩌면 구경꾼보다 더 못한 죄와 악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호기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준엄한 경고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지식을 위한 호기심이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그런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고 오직 믿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구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켄터베리의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안셀림이 매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드린 안셀림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환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벨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까지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인 주님의 은혜를 매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앞서서 들으신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안셀림의 기도문 어떠셨어요? 아,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인 기도죠.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이요.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명,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문자로 자동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요.

맨 달빛 마을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주의 사랑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자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인지 깨닫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미식 축구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경기장에서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죠.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면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완벽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패러슈트 밴드의 컴플리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마리스 칼바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남궁성옥의 걸어가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튼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즈의 셰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 상황에 지금 고난에 닥치고 또 장애물 때문에 막다른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북한의 상황,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 남한의 계속해서 지어지는 분열과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여러 위협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감사였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참 흔합니다만 별로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북에서는 어떤가요? 지도자에게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 감사함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또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살아갈 그 힘을 감사의 힘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동북삼성에서도 방송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이런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와 한 줄의 기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북한에 있는 북녘의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도 같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들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엄요한 전도사님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엄요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결단하십니다. 이 통독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북한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 자세한 간증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통독학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을 막 다 잡고 결단하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다들 통독을 결심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어떤 비전이 있어서 통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이 통독학교지 엉망이었어, 엉망. 아, 왜 저럴 거면 통독학교에 있지? 아,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거 하면 되는데 왜 있지? 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는 가운데 버티다 보니까 한 3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사분을 초대해가지고 3일 저녁을 이제 통독 마친 후에는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3개월 동안 사실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럴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던 기도가 하나님 나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문득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보고 계셨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땅 북한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학교에 나를 보내셨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이 통독하는 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때부터 막 들려지는 거예요. 재미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독 1년 과정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우리 목사님이 늘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복된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복음이 없고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저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훈련 과정 가운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훈련 마칠 즈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를 알아가기 위한 어떤 열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본인의 삶,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열매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을 때 이게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면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필리핀에 성경 통독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통독 과정이 마쳐지고 필리핀 컨퍼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필리핀 통독학교 초기 멤버로 나가게 되었죠. 그 선교사님의 인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어떤 선교 현장마다 마치 이게 막 북한의 그 삶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장이 벌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나는 받아야 되는데 익숙했어요. 그곳에 가서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쓸 돈이라고 자기가 뭐 사오려고 챙겨갔던 돈을 막 그 친구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나도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뭔가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그 컨퍼런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컨퍼런스를 이제 기획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복음이 그 장벽을 허물어내는 것들을 이제 일본 땅에서 경험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히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막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었던 것,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지 교회와 그 청년들과 함께 통독 훈련을 2차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필리핀 일상이 하루하루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옆에서 같이 중보해주고 독려해주고 이런 분들도 이제 안 계시는 상황에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금식해라, 너 문제다. 너가 사랑하지 못하고 너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너 문제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냥 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다, 이게 성장이 아니라 뭐 집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다음날로 필리핀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 가시는 거야. 필리핀에 와서, 야, 너희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훈련받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작정 이제 이 교회 주변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게, 그 동네에 보면 다 사람들이 가난해서 아이들이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바지도 다 깨진 거 신고 막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거 딱 보면서 저들에게 그냥 죽 좀 끓여주고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집사님 집 앞에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집 앞에 마당에 보니까 또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랑을 막 위험하게 넘어갔다 넘어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시멘트로 위를 좀 이렇게 덮으면 이 마당을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돈을 한 20만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도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몇 페소면 필리핀 돈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필리핀 돈은 한 8천 페소면 된대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거든.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싶어가지고 듣고 그냥 넘겼어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 그 20만 원 있지 않느냐, 20만 원 있지 않느냐, 이제 계속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에 매일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도 올라온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는 게 너무 그 재밌어지고 아이들이 점점 막 모여가지고 같이 막 죽도 막 퍼가고 막 자기 가족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막 강사로서 멋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인생만 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느 순간 이 현장에 와서 우리끼리 부딪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막 낙심하고 이제 다 던져버리고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전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어줬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고한 작은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목사님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또 섬기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0: 하신다라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가 엄청난 어떤 원동력이 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1: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성경 통독의 그 학교 시간 가운데 배웠던 또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엄요한 전도사님, 지금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엄요한 전도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더칠드런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인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시내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우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일보는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Save the Children이 수단과 나이지리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홍역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이 지속된 18개 나라의 홍역 확진 사례는 74,340건으로 2024년에 57,800건보다 28.6% 증가했습니다. 전체 홍역 보고국 아동인구 가운데 이들 국가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확진 사례는 전체 약 30%를 차지해 분쟁국 아동이 감염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15개 나라 분쟁국에서 14,360건 이상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Save the Children은 의료체계 붕괴로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국제 원조 축소와 백신 허위 정보 확산, 의료시설 공격, 보건 시스템 붕괴 등으로 분쟁 지역 예방 접종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필수 예방 접종과 기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하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텐궁을 대폭 확장하며 지구 저궤도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의 퇴역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중 우주 패권 경쟁이 유인 달 탐사와 우주 거점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관영 중국 중앙 텔레비전 등에 따르면 중국은 텐궁 핵심 묘들인 텐허에 추가 확장 모듈을 연결해 현재 T자형 구조를 십자형 구조로 바꿀 계획입니다. 기존 테너와 실험 모듈 원텐, 멍텐 외에 핵심 모듈 1개와 실험 모듈 2개를 추가해 총 6개 모듈 체계로 확대한다는 구성인데요. 완공 시 전체 질량은 현재 70톤에서 180톤으로 늘어났고 상주 인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이 텐궁 확장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협력 확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텐궁은 최근 유엔 우주3국과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지금까지 텐궁에서 260건 이상의 과학실험과 26차례 우주유영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9시간 6분 동안 우주유영에 성공해 기존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인 달 착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8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착륙선 개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 NGO단체인 Save the

개발 속도를 감안하면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최초 착륙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달 탐사 능력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평양 시내에 최근 주차난과 교통 혼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량보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익숙했던 평양 거리 풍경이 개인 차량 증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로이터통신은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외국인 방문객 증언을 토대로 평양 시내 호텔과 랑랑시장 주변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파는 주요 도로에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노란색 번호판 차량을 100대 이상 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차량 증가와 함께 평양의 도시 인프라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유료 주차장이 등장했고 최근 김정은이 방문한 신설 병원에는 이례적으로 지하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또 택시용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되는 등 관련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차량 증가 배경으로 개인 차량 구매 허용 정책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면허 소지자가 국가인증 판매점을 통해 가구당 차량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연구소는 북한 당국이 소비를 국영 유통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평양 거리에는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BMW와 아우디 차량도 포착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자동차 관련 수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평화경제연구소는 북한 자가용 차량 수가 내년에 2만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엔 차기 사무총장 선거 구도가 5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이란 문제 등 국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의 역할론과 무용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은 라파엘 그로시, 미첼 바첼레트, 레베카 그린스판, 마키살 등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입니다. 이번 선거는 중남미 출신 후보가 4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선거는 지역 안배 관례가 강해 남미 출신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사찰과 이란 핵협상 등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 없이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최종 후보 한 명은 유엔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 절차를 거쳐 선출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해양경찰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 강화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기준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조업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조업이나 특정 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 원까지 상향됐고 단속 과정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됩니다. 또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기준도 신설됐는데요. 해경은 비밀 어창 설치 등으로 어획량을 축소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아큘라급 핵 잠수함 관련 원자로 기술이나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원자로 두세 개를 통째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냉각 시스템과 원자로 노심 등 핵심 부품만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핵 잠수함 전력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38노스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카르타헤나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해당 선

압박이 러시아 국방부 연계 해운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의 출항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아퀼라급 잠수함 설계 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 잠수함은 배수량과 규모 면에서 러시아 아퀼라급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아퀼라급은 OK-650 계열 가압수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으며 우르사 마유르호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규모였다는 설명입니다. 산발로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핵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위해 영변 핵시설 농축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양사가 지구 저궤도에 군집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다른 로켓 발사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협력 구상을 밝히며 우주 데이터 센터 비전을 공개했는데요. 머스크는 2, 3년 안에 AI 컴퓨팅을 가장 저렴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우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 발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를 공개하며 우주기반 AI 연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체 AI 반도체 TPU를 탑재한 위성을 궤도에 올려 우주에서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상입니다. 구글은 현재 플래닛 랩스와 함께 AI용 위성을 개발 중이며 2027년 시험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엔스트로픽은 최근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을 임차했고 메타도 위성 태양광 에너지 기술 기업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기술적 과제가 많지만 전력 부족과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 전국 각지에 대형 온실 농장을 건설했지만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석탄과 땔감을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도당위원회가 온실 난방용 땔감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주민들이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과 나무, 현금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는데요. 장마당에서는 잡관목 한 단 가격이 북한 돈 2만 원 수준인데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주민 생계는 외면한 채 김정은 총비서의 치적 사업인 온실 농장 운영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작 주민들은 온실에서 생산된 채소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중평 온실 남새 농장의 난방 부족으로 채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각 세대에 석탄 1kg씩을 바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혜택도 못 보는데 왜 난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2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는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의 하늘도 종일 맑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8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0: 동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구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Shalom.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의 한숨을 하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러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에 쓰여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강, 평화와는 다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 평화 가운데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까지 함께합니다.

0: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쉽사리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저술가 윌리엄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그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조지 워싱턴 어머니가 나옵니다. 16대 대통령 링컨 어머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성경과 기도로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던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작곡가로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괴테라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교육시킬 때에 엄격과 인자로서 괴테를 교육시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괴테의 모친을 만나본 후에 그 인물됨에 탐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괴테의 어머니를 만나보고 비로소 괴테가 오늘날 위대한 인물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 간신히 은문을 깨워가지고 옛날 얘기책을 우리들한테 읽어주실 고만한 실력밖에 없었는데 어머니의 지혜는 누구보다도 컸죠. 저희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시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아르목에다가 노추발에 있는 밥뚜껑하고 갖다 넣어놨다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따끈따끈한 보리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성, 또 아를 적에는 우리는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갈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알아가지고 뭐를 알러네한테 먹여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러 사약을 만들어서 먹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키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어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없어라. 잠언 30절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어요. 살아계시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마음이라도 써주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메들리. 우리 주님께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함경북도 어랑과 청진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과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으신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리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또 어떤 정착의 여정들, 은혜의 여정들, 그 걸음이 있었는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날의 선생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고향 땅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북녘 땅에서 새벽녘에 듣고 계시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먼저는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 뭐 가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청진분들, 함경북도분들, 어랑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저는 여기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기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들어온 지 지금 5달 됐는데 한국 땅에 네. 와서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보다도 뭐라지요? 자유민주 국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북한에서는 언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2: 네.
1: 뭐 잘못 말하면 또 잡혀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거 자유민주국가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성취돼요. 특히 하느님이 많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그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지금 어려운 거 없고 가정도 다 잘 해놓고 지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 차려놓고 있어요.
2: 네.
1: 나라에서 또 많이 배려해 주고 그래서 모든 북한 우리 부모 형제든 되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북한 사람들 다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국 땅에 와주세요. 중국에도 아직까지 말 듣기는 한국 땅에는 한국 땅에 있는 것만큼 중국 땅에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 하느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느님이 도움을

0: 받아서 빨리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고 전 세계 여행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1: 네.
0: 그렇게 하기를 제가 엄청히 기대해요.
1: 같이 여행도 다니고.
0: 그렇지요.
1: 우리 아라 선생님은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예, 저도 같아요. 통일은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아직도 북한 나라는 아직도 잘살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아유,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길만 있으면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오니까 그나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굶지 말고, 네,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에 아직도 뭐 탈북민들 많다 하더라고요.
1: 네,
2: 지금도
1: 맞아요.
2: 건너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선을 타서 하느님 기도를 많이 해서 빨리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같이 다 같이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잘 지냈으면
1: 네.
2: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왜?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희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있고, 삶의 변화도 있고, 나의 어떤 시선, 태도, 행동에 대한 변화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변화도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나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옛날에는 우리 북한에는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1: 네.
2: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경책이 있으면은 뭐 바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는 잘 몰랐던 거 지금 그 중국에서 잠깐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게 저 성경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1: 네.
2: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그 집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와가지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1: 맞아.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송을 두번 됐을 때도 걔는 그 보위부에 앉아 있을 때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달라고. 예. 그 주기도문 지금 좀 잊어먹었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짬만 있으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 이름 부르면은 이게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1: 네.
2: 때마다 손잡고 많이 기도해요. 예.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고. 근데 그게가 살려주더라고요. 예.
1: 기도빨이지.
2: 기도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신의주에서 또 빨리 청진으로 가게 됐고 청진에서 또 도망갈 그 길을 또 열어주고 예, 다 하느님이 덕분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 햇빛 같은 분이시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0: 저는 지금도 별빛 교회에 다니니까
1: 네.
0: 하느님이 별빛처럼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우리한테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을 하면은 하느님이 그대로 풀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앞으로도 뭐 한국 땅에 정착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나가겠어요.
1: 우리의 빛 되시는,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의 길 가운데, 한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바라면서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함경북도 청진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0: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했는데, 나누었던 소망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들이, 소망의 씨앗들이 꼭 움트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방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을,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해 복된 설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선포하면서 2부 순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화를 내리시기 원한다 하라. 아멘. 은혜와 평안, 평화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정착 몇 년 차죠, 대표님?
1: 이제는 17년 차가 되어 옵니다.
0: 17년 차요.
1: 네, 7월 달이면 만 17년 됩니다. 와.
0: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 가고 계신데.
1: 맞아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20년. 와, 대단하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이거.
0: 이게 하루하루 내돈내산 하는 게 많아서. 네. 정말 내돈내산 대표님의 그 가지수가 수천, 수만 개는 될 텐데.
1: 그렇죠.
0: 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어딘가 좀 달라 보이셨어요.
1: 그랬죠. 맞아요.
0: 그래서 전 화장을 좀 하셨나?
1: 안경. 안경을 지금 바꿨어요, 이번에 또.
0: 안경을 바꾸셨어요.
1: 사실 안경을 제가 보통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더라고요. 근데 바꾸더라도 원래 쓰던 안경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안경 거의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0: 10개 벌써.
1: 그 중에서 북한에서 끼던 안경도 있거든요.
0: 어머, 세상에. 오늘 그럼 그 안경에 대한 내돈내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다초점 렌즈 안경 3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 3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저 남대문 시장에 가게 되면. 네. 거기 이제 안경 매점이 꽤 많아요. 안경 키도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많고 안경 알도 그렇고 또 저만 쪽으로 가격도 좀 다양한 데다가 잘만 말하면. 네. 또 디스카운트 그 잘 할인시켜줘요. 제가 38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6만 원을 깎아버렸잖아요. 32만 원.
0: 이게 태에서부터. 네. 렌즈 교정을 시켜주는 이 렌즈까지 하신 거죠?
1: 다 했죠. 예. 태도 하고 렌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태도 요즘에 싸고 잘 나와요. 네, 이거 한국 태거든요. 그전에 제가 외국. 네. 태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네. 아니요, 요즘 한국 태도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안경 알 자체가요, 이게. 네. 다초점 변색이거든요.
0: 그러니까 다초점.
1: 지금, 네, 위에는 먼 데도 볼 수 있고. 네. 아래는 책 볼 때도 볼 수 있으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이 도수가 다르잖아요. 안경에서 위에 부분은 마이너스고 아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초점이다 보니까 서서히 지금 이게 도수가 변했기 때문에 어지럽질 않아요. 그래서 안경을 그전 같으면. 네. 뭐 먼 데 갈 때는 이제 안경 꼈다가 책 볼 때는 벗고서 돋보기 끼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번에 또 제가 착심하고. 네. 밖에 나가면 바로 이제 햇빛을 받아서 바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변색. 그러니까
0: 변색?
1: 색안경 되는 거죠.
0: 그런 뜻이군요.
1: 네, 변색. 색안경. 밖에 나가면 밤 색깔면서 새파란 빛이 아주 아름다우고 좋은 색깔이요. 어떤 그런 색깔 나는 안경이에요.
0: 아니, 이게 우리. 네. 북녘 주민분들이 또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디지털 안경도 아니고 뭔가 좀 화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얘가 알아서 초점도 바꿔주고 변색되는. 네. 건 저도 아직도 신기하거든요.
1: 글쎄, 근데 변색은 북한에도 예전에 있잖아요. 위화상점에서 파는 것도 있고.
0: 있어요.
1: 중국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질이 좋지 않죠.
0: 아.
1: 네, 우선 색깔도 그렇고 변색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북한 건 제가 그때 변색 써봤었거든요. 근데 인차인차 변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순간에 그래서 색깔 딱 변하고 또 그다음에 실내 들어오면 바로 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의. 아. 안경 기술도 괜찮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0: 근데 사실 안경도 안경인데 아까 전에 그. 네. 6만 원 이나 할인 받으신 건가요?
1: 네. 아까 그분이 제가 고정 쪽으로 다녀요. 그게 이제는.
0: 아.
1: 왜냐하면 안경을 여러 군데 가지 않게 하다 나니까 그분이
0: 단골이군요.
1: 또 저를 단골처럼 보죠. 그래서.
0: 네.
1: 이분도 안경 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할 때 됐네요. 뭐 그래가지고 가격 이쪽에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 책자 있어요. 책자 보면서 가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쭉 보다가 제가 태도 딱 골랐고 안경도 이런 거 하겠다니까. 근데 기본 중요한 건 안경이 도수. 뭘 끼나 하는 거 그동안 또 변했을까 봐.
0: 네.
1: 다 또 보잖아요. 참 좋은 기기, 안경 기기가 참 좋아요, 이게.
0: 눈 이렇게 도수 측정하고 시력.
1: 네, 측정하고
0: 하는
1: 맞죠.
0: 게 탁탁탁. 예. 하면은. 그렇죠. 바로 그냥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는 상점 가면 그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안경점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그래서 두 군데가 있었어요.
0: 안경점이요?

0: 안경점 그 기계가 있는데. 그리고는
1: 네.
0: 지방 보면 안경점 그 기계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안경 장사꾼들이 안경을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수가 안경 그 알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고 도수는 또 플러스 도빼기는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렇게 간격도 막 이게 차이가 간격이 다 있어요. 그런 걸 가서 그래서 끼보다가 맞으면 끼는 거고 그러니까 검사해서 낀다는 건 몰랐어요.
1: 그럼 북에서 가져오신 안경이 그렇게 장마당에서 사신 거예요?
0: 제가 오자마자 제가 안경점 가서 그 안경 보여주고 제가 검사해 보니까 이 안경 끼지 말라고 눈 더 나빠진다고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그건 그대로 지금 집에 있는데 보관용인데요. 통일되게 되면 제가
1: 네.
0: 그걸 이제 한번 또 좀 북한 그 가져왔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좀 또 좀 전시 한번 해보려고.
1: 와, 아니 이게 사람 눈이 그러니까 발도 양발이 크기가 다르듯이
0: 네.
1: 사람 눈도 양쪽에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왼쪽 오른쪽이
0: 맞아요. 그 다 달라요.
1: 수치가 0.2씩 다르기도 네네. 하고 한데.
0: 그치. 근데 할 수 없이 북한에서는 그 안경 그 한 사람들이 좀 또 병원을 알면. 끼보다 보면 도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또 심하게 안 맞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또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안경이 재요. 잰다는 게 어떻게 기계를 재는 게 아니라 글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과 병원에서 그거는 마이너스 1.25가 좋겠다. 이건 얼마라는 거 알려줘요. 비슷하게.
1: 네.
0: 그럼 가서 판매할 때 이 알을 좀 교체해 줄 수 없어 해가지고 알만 따로 나온 걸 가서 가공해가지고 또 이제 끼면 약간 달라도 좀 끼긴 끼는데 거의다가 달라도 그래서 같이 맞춰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나빠진 걸 좋은 걸 나쁜 대로 맞춰가지고 나쁜 걸 기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죠.
1: 더 나빠지죠.
0: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를 맞추는 거예요.
1: 근데 대표님이 네. 평양에 안경점이 두 군데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0: 네.
1: 고향은 또 양강도시잖아요.
0: 네, 그렇죠.
1: 양강도에서는 안경을 썼던 주민분이 계셨나요?
0: 끼긴 하죠. 끼는데 파는 게 있으니까 근데는 다 이자처럼 기계를 못 재고 끼기만 할 거고 간부들 있잖아요. 간부들은 평양 가게 되면
1: 네.
0: 비쌌어요. 그 기계가 있는 안경점 자체가. 그리고 위아를 지급만 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위아가 돈이 있거나 그다음에 우리 북한 돈이 있더라도 엄청 비싸거나 해야만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또 특히 우리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안경을 그렇게 정밀하게 이제 재가지고 자기 딱 맞는 안경 끼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난시란 말도 난 한국어 들었거든요.
1: 난시.
0: 예, 네,
1: 난시가. 난신데.
0: 저도 그 다 거의 모든 사람들 안시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
1: 쫙.
0: 아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한국은 그 난시에 대한 건 난 처음 알았거든요. 난시가 있다는 거. 근데 북한은 난시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난시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 안경점에서 말하는 게 난시가 거의 다가 있대요. 사람들이.
1: 네.
0: 그러니까 안경을 만들 때마다 안경에서 몇 번째 각도 어디가 도수 얼마 되고 얼마라는 거 다 알아가지고
1: 그렇죠.
0: 거기에 맞게 해주더라고요.
1: 난시가 빛 번짐이 네. 좀 보이는 그런 거죠?
0: 아 저는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만들 때마다 난시가 있다 어디
1: 네.
0: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해가지고 쇠로 만들어주더라고요.
1: 그러면 북한에서는 근시 원시라는 말은 있어요?
0: 그런 거 있죠. 근시 원시는 이자처럼 멀고 먼 거 못 보고 가까운
1: 네.
0: 못 본다 해가지고 근시 원시 말하잖아요. 대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먼 데를 못 보고
1: 네.
0: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 못 보고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이제 저희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좀 어르신들은 거의다가 안경 두 개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항상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밖에 야외 다닐 때는 마이너스 되는 안경 끼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책 볼 때는 밖에서 끼던 안경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돋보기
1: 네.
0: 끼잖아요. 근데 전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수점 안경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번갈아게 두 개를 끼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끼면 먼 데 갈 때도 먼 데를 보는 건 위에 도수가 있으니까 먼 데를 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밑에 또 돋보기 되니까 그러니까
1: 네.
0: 돋보기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완전히 그 도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초점으로 차이 나다 보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오지럼증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쑥 머리 들어도 그래서 뭔 데는 잘 보이고
1: 네.
0: 또 책 볼 때는 바로 또 눈 내리 깔면 또 그대로 이제 책도 잘 보이고 하니까 참 이게 대한민국 안경 기술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발전했죠.
1: 그렇죠.
0: 네.
1: 저도 시력이 애매해서 이게 안 끼고 다니기는 하는데
0: 네.
1: 근데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난시가
0: 네.
1: 이게 각막이 조금 휘어져서 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래요. 검색을 해보니까.
0: 그 각막이 휘어질 수 있는 게 많은가 봐요.
1: 네.
0: 그런 사람 많대요. 환자들이.
1: 근데 이게 저는 빛이 네. 싹 번져 보이는 게 사실 그냥 평범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안경을 딱 교정해서 쓰니까 세상에 이게 이렇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0: 그렇지. 맞아요.

0: 이게 없을 때는 불편한 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썼을 때는 또 없이 못 살겠더라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지금 안경 단골 회원이 되실 정도면 그래도 꽤 주기적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1: 네. 보통 제가 지금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죠. 왜냐하면 우리 안경이 유리알로 된 안경도 살 수는 있는데 유리알은 좀 무겁잖아요. 이 코에 자꾸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코 비염 여러 가지 병적인 게 유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경은 압착을 해가지고 든든하면서도 가벼운 안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나 안경이 끼어도 잘 나사 안 할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좀 긁힐 때가 있어요. 한 2년 끼다 보면 약간씩 살짝 긁혀요. 그 조금이라도 긁히면 전 예민해가지고 안경 바로 또 이제 새거 바꾸는지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꾸는 것 같아요.
0: 북한에서는 얼마나 한 번에 바꾸셨어요?
1: 북한에서도 뭐 안경을 그렇게 바꾸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리알 말고 제가 오기 전에는 또 이제 수지로 된 안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꾸긴 했는데 압착성이 북한 거는 더 약해요. 왜냐하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한국이 알자치 수지를 압착 기술이 그렇게 세대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완전 유리처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북한에서는 더 자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비용이 비싸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죠. 자주 못 바꾸죠. 근데 제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뭐 남 못지않게는 또 이제 그런 거 바꿀 정도까지는 제가 됐으니까 자주 바꾸긴 했죠. 마지막 탈북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뭐 탈북하기 위해서 북한 돈 해가지고 마지막에 바꿔보니까 3만 6천 위안 중국 돈으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런 돈에 대한 그런 건 별로 또 어렵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참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안경에 대해서 평양에서든 양강도에서든 지방에서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쓰기 직전에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1: 많죠. 근데
0: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안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또렷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대표님 이번에도 이 내돈해산 준비해 주시면서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제가 북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눈 나빠도 안경을 못 꼈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경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안경을 껴도 이자처럼 제대로 된 안경을 못 끼잖아요. 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게 보이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들 공기라든가 모든 이것들은 중요하기도 한데 너무도 중요한데도 보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시편 말씀 중에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말씀 참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제 사람이 이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보는 건 북한은 정말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북한 아니에요.
0: 네.
1: 뭐 TV도 다 이제 막아버리고 한국 TV를 본다 하면 그걸 처벌하고 근데 그나마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마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북한 땅. 참 이거 볼 때는 언제면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된 그런 땅이 될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0: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북녘에 계신 주민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천국 소망의 렌즈를 함께 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또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을 기점으로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황해도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 기온은 7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북녘 땅의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승리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날도 성도님들과 또 댁내에 가득하십니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훗날 나의 가문에 구원의 큰 나무를 이루어가도록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지금 머무시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0: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노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묵상을 합니다. 우리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베드로, 아벌로, 바울 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지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이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있게 되면 때로는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군사 행렬, 로마에서 이제 군사들이 쭉 지나가면 전쟁을 하고 쭉 이제 지나가면 군사 행렬의 제일 끄트머리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갈 때는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가는 거죠. 완전히 포승줄에 묶여서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가는데 이 사람들은 끝에 어떻게 되느냐? 승전지로 가면 다 죽이는 거죠.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만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이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지에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데 참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절 중반에 보면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고 또 돌멩이도 맞고 아주 법정에 가가지고 아주 조롱을 받고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도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참 비참한 자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어렵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 구체적인 비참함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어려움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자, 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천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이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교회를 세울 때까지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교회가 잘 세워지면 아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까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의 도시 자체가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아주 부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편안하고 다 부유하고 또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아주 잘 지내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고 또 십일절에 이 시각까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아이 머리 누울 데가 없다는 거죠. 아이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이라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원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인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맞고 고통받고 밤낮 수고롭게 일하고 정말 힘들고 목마르고 매맞고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끝까지 자기를 모욕한 자를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몰려가지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왜 저러지? 어떻게 하지? 왜 이러고만 있고 누구도 나서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보호하지도 않고 또 비방을 받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뭐냐면 세상에서 길 밖으로 내던지는 것, 이 쓰레기 같은 것,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오물 때 같이 되었도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가는데, 아이 교인들은 이제 막 이제 믿음이 세워지면서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믿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근데 이런 걸 통해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시체 말로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를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갈아 넣은 참 오직 복음,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내어드리며 고난으로 갔다는 거죠. 고난으로.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생한 이야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꺼내느냐? 아이 고린도 교인들이 철없이 아이 누가 좋다 저 사람을 따르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다 예수님 위해서 한 건데 아볼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 베드로가 낫다 아 이게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일꾼된 표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야 사도 바울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잠깐 왔다 그렇게 갔지
아이, 교만하고 안 돌아올 거야.

사도 바울은 그냥 잠깐 거쳐서 간 거지 책임 없는 사람이야. 어이 사도 바울 그참 왔다 잠깐 가지.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이 이렇게 약간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쓴걸볼 때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이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웅장하고 힘이 있고 막 마음이 벅차고 이렇지만 직접 가서 볼 때는 사도 바울 아유 이 글씨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저분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모습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현찬해 보였던 거죠. 사도 바울 아유 지금 실망이네 사도 바울. 아, 좀, 말을 좀잘좀 하시지. 이제, 요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사도의 증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수사, 말의 지혜로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도된 표는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말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주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표로, 증거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는 못 참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너한대 맞아라. 내가 이 비참한 거, 자존심 상한 거못 견딘다. 그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내 안에 예수 믿는 증거를 볼 때는 증거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운 믿음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말을 잘하는다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련됐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머리였거든요. 아, 나의 대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는 오직 너희를 위해 고난받은 표다. 믿음의 아비 된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너희를 가르치려 했던 자는 많지만 아버지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 이 낳았다라는 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관계가 새 생명을 주는 처음 전에서 예수를 믿게 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낳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믿음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서 낳는, 해산하는 수고, 예수를 믿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해산하고, 기르는 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부모된 표지는 뭐냐? 자녀에게 잘 자라라, 잘 먹어라,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서 고생하며, 나을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또 자녀가 배고플 때 가가지고 밥을 해주고, 이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부모로서의 수고, 아비로서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로 화려하게 한게 아니라 실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약하게 되고 비천하게 된이 복음의 헌신과 수고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믿는다는 거. 왜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하면 다 강남 사람들이에요. 워낙 잘 사는 최고의 부유한 동네에서 있어서 다 존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우, 저렇게 잘된 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됐나 보다.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걸 갖고 막 흠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기꺼이 고난받는 자로 나아가는 게,
요게

0: 바로 본받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이것으로 인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과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지만, 아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네요. 말만 들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야, 사도 바울 안 와. 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잠깐 왔다 갔지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오냐? 사도 바울 기대하지 마. 차라리 내 말을 들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말의 화려한 언변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예, 사도 바울이 아비로서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여기 낳았다라는 건 믿음의 아버지와 자녀로 질서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낳았다라는 건 출산했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낳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비유적인 관계 설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언어가 되기도 하죠.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자의 관계로 질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이들이 비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내세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의 화려한 원변도 아니요.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부하게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만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주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저 이렇게 잘했어요. 이런 상도 받았어요. 또 이런 일도 했어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주 앞에 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견뎠어요. 주님, 저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갔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며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흔적들이 더해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며 세상의 풍파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또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다소 강하고 거친 어조로 이들을 향하여 보내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아프게 듣습니다. 그는 채찍을 드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불붙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왜 당장 너희에게 달려가지 않는지, 내가 비록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을지라도 너희는 부디 나를 본받아다오 라고 호소하는 사도의 마음이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할 오늘의

아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삶으로 그 본을 보인 사도의 모습을 오늘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동체 예배 후에는 삶의 예배가 계속 우리의 하루를 지배해야 하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오직 바울사도가 간곡히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시간 되십시오. 5월 18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진행 이영순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직 행복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해주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연단받아 기다림의 여정을 주님께 의지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레옹훈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 앞에 멈췄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유다 왕국의 영적 어둠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할 기준들이 무너지고 공정의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목격한 가장 비참한 광경은 외부 적들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들 사이에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는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해야 할 주의 종들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흐름에 몸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선포해야 할 거룩한 절기에 도리어 진리에서 꺾어버린 일부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를 통탄하게 합니다. 빛이 장애물을 만나 굴절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유익이나 사람의 눈치 때문에 굽어지는 이른바 회절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진리를 외쳐야 할 강단이 침묵의 동조자로 전락하고 성도들의 양심이 세상의 가치관에 포위당해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울부짖던 그 대상은 어쩌면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불의의 손을 보태는 우리 세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나침판이 고장난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0: 없습니까? 하박국 1장 4절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증언합니다. 의로운 가치가 고립되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 사방으로 가로막힌 전도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역전을 꿈꾸어야 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포위하는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성도들의 정직한 양심이 불의를 에워싸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참하게 치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루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 정의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무릎이 닿는 그곳에서부터 변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다수가 악의 길을 택할지라도 끝까지 좁은 문을 지키는 한 사람이 의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성루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변절하여 정의가 굽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이 땅에 굽은 정의가 바로 펴지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금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 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06번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이 넘쳐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가자고요.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더욱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나갈 때 자녀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지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더더욱 깊고 오묘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야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그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사기꾼 증후군과 진리.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긍정 심리학자인

저자 작가인 린지 고드윈은 자신의 책이 미국의 종합 인터넷 플랫폼 아마존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책을 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순간에 가장 큰 불안을 겪었던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 중후군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기꾼 중후군은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또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곧 실패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고드윈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사기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성공한 사람의 70%도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 기억하기. 둘째, 주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더욱 초점 맞추기. 셋째, 의심이 들어도 성공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체성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확고불변한 온전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하게 알리며 전도하며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시골에 살다가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라왔는데 살만한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칸방, 방이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 있을까? 작은 부엌, 연탄 때는 작은 부엌, 그리고 단칸방. 적은 살림, 살림이랄 것도 없어요. 적은, 정말 꼭 필요한 거 한두 개 놓고 보니까 그곳에서 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부엌에 있는 다락이라, 짐 놓는 건데 다락 비슷한 거 거기서 자고, 형은 다른 데서 자고, 저는 독서실 총무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는 그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때문에 여동생, 저 위에 형, 대학생. 아버지는 이미 직장은 없고 연세가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학비는 필요하고 일을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감사. 저한테 딸이 세 명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명이 대학생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세 명 방어도 줘야죠.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죠 하죠. 또 뭣도 줘야 될까요? 용돈도 줘야 돼. 용돈 대학생들 얼마나 줘야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축하고 여유 자금이 그런 게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도. 교회에서 잘해주는데 저도 이렇게 압박을 받는데 그때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미 나이는 드셨는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인력시장에 주로 나가셨는데 인력시장에 나가도 한동안은 잘 나갔는데 나이가 더 차지니까 또 인력시장에서도 이제 나가도 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가르치려면 돈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 체면 차릴 수가 없어요. 체면. 사람 체면 차리면서 살아야 되죠. 차리지 말까요?

체면이 있어야죠, 사람이. 자식들 때문에 체면 차리게. 또 자존심 내세울 수도 없어요. 사람 자존심 그래도 좀 적당히 지켜야죠. 안 그런가요? 자존심 건들면 힘들잖아요. 자존심 잘못 건들면 원수됩니다. 자존심 세우면 건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자존심

나름 고생했죠. 저를 기준으로 동생도 형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를 기준으로 독서실 총무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빌딩 청소하고 매일 왜냐 잠자리도 필요하니까 총무하면 거기서 잠을 자는 거.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죠. 학교에서 하는 근로 장학생, 장학생. 근데 일하는 장학생이에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일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잡일을. 그리고 공휴일이면, 뭐, 교회 뭐일 있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전도사를 안 했으니까, 저도 새벽 시장에 나갔죠, 인력 시장. 그리고 방학이면 항상 노가다를 했습니다. 어떤 방학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방학 내내,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 고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 아, 부모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랑이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근데 그 사랑이 지식이잖아요, 지식. 하나님 사랑인 줄도 알고. 근데 그 사랑이 내 경험적인 사랑으로 느껴진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부모님의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한그 사랑,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저희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비슷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고생한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도 일제 36년 중에 절반 이상을 경험했잖아요. 당연히 6.25 경험했죠. 고난과 가난의 시대, 그 가운데 자식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이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 자기들은 못 배웠지만 자식들은 가르치겠다는 그 일념, 그 일념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대다수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산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미래,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거기다가 젊어서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노년에 여기저기 몸이 탈이 나서 불쌍한 세대.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몸을 많이 사용하니까 탈이 난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을 때부터 이미. 그래서 참 지켜보는 가슴 아픈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부 가리지 않는 분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는 분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꼈는데 자식들이 문제 생기면 전 재산을 다 자식들 위해서 사용하는 부모들.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내 형편이 먼저, 그게 자식들 마음. 그래서 늙으신 부모는 뒷전으로 가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봐야 될 시기가 됐는데 자식들은 자기 삶 챙기기 바쁩니다. 바쁘다 해요. 시간이 없다. 왜 부모 찾아보는 거 등한시하죠. 근데 또 자기 하고 싶은 건 해요. 어떻게 짬을 내서든지. 근데 또 부모 찾아보는 건 힘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형편 어렵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좀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부모는 이제 이미 연로했거든요. 근데 이 자식은 어렵대, 어려워. 근데 부모는 시골에서 정말 맨날 집에 살고 자기는 정말 좋은 아파트 살아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정말 그때 당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 좋은 차를 탔어. 근데 맨날 어렵다 그래. 그리고 부모한테 있는 그나마 있는 것도 이렇게 자원을 막 가져가려고.

이 부모는 이제 자기 노후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또 자식을 위해서는 학원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린 자 학원비를 100만 원 이상씩을 써. 이게 정말 어려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뭔가 해드리기보다는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아, 좀 제가 그 전 교회에서 태백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들 한 400명 또 돕는 어른들 한 100여 명에서 500명 정도 12개 교회하고 그 기관들을 도왔어요. 근데 기관들을 돕는 곳에 어른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거동을 못하는 분들, 거기는 꼼짝없이 누워 계시는, 어떻게 대소변도 자기가 못하고 이렇게 항상 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조금 거동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자식들이 드물다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시설 조금 지나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그 묘지에는 많이 찾아온대요. 많이 찾아. 근데 여기는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부모가 다르겠지만 근데 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찾아오는 자식은 명절이 돼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죽은 부모를 찾아가는 자식들은 저렇게 많은데 살아있는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들이 이렇게 드무냐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모들은 집을 그리워한대요. 자식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뭐 애를 병들었다 문제가 생기다 그럼 그 자식 품고 평생도 갑니다. 평생도 가. 정교회 노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드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부부의 고민이 뭔가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고민. 그러면서 그 고민을 마는데 자기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면 되겠어요? 근데 그 부모의 소원은 그래요. 권사. 왜냐하면 그 권사님 아들이 그 정신지체를 한 거. 근데 그때 40대 중반이 이미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는 뭘 이제 그냥 살는데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드시니까 이제 자기 이제 인생들이 이제 끝머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죽으면 이 자식 누가 돌보냐는 거. 어떻게 해. 그 고민 때문에. 자기 삶 이제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드시니까 오히려 더 고민되는 거. 이 자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대개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이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 어렵다고 제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형편이 아무리 안 돼도 내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 어려움을 해결해 주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내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열 가지 계명을 두 돌판해 주시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살잖아요. 세상 살 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세상에 살 때 그 첫 번째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해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도 있고 또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미래를 대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6장 1절 그렇게 말하죠. 이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이렇게 말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인가? 그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인간.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봐보세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생했어요. 내 눈으로 봤고 그 고생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날 여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말 눈물과 피와 헌신과 땀이라는 그 부모의 자원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 덕을 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부모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일반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은. 근데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이분을 사랑은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냐고. 내 부모를 챙기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이제는 돌봐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근데 챙기지 않아요. 내 바쁘다고 내 형편 어렵다고. 그럼 누구를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챙길 수 있어요. 어쩌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뭐 내 이익관계 때문에 어쩌다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챙길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부모를 안 챙기는데 나에게 모든 걸 준 부모를 안 챙기는데. 그래서 유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도 인생사를 싹 본 거예요. 사람 사는 이렇게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객관적인 눈으로 보죠.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효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계명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대하듯 하라 그래. 하나님.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신성한 단어입니다. 왜 이게 신성한 단어냐면 이 경외라는 말은 딱 한 분에게만 적용돼요. 하나님. 경외의 대상은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제사장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경외하라는 대상은 성경에서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오직 하나님. 다른 존재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경외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굳이 표현하면 신성한 단어.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해. 그런데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이 경외를 하나님이 딱 한 존재에는 예를 둔 거예요. 바로 부모님. 부모에게는 오히려 경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대할 때는 나 여호와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공경하라 이 말도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베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독만 읽었지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자식들이 살다 보면 이제 되게 관계들이 역전이 돼요. 제 세대만 봐도 그래요. 부모 세대보다 제가 훨씬 많이 배웠죠. 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 일반적인 지식이 많아지죠. 그 세상에 대한 스펙트럼도 더 넓어지고,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배워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부모보다 경제력도 이제 강해지고, 부모님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이제 어떤 의견에 대한 중심에서 설 수 있어요. 중심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건 카베드가 아니에요. 카베드가.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겁게 여겨야 돼요. 무겁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받는 벌과 똑같이 받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 받는 벌과 똑같이 받아요. 신명기 27장에 저주받을 일이 1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저주받을 일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길 때 저주받을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붙잡으면 저주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세상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인생이 잘 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 잡는다고 꼭 잘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으면 저주받. 그러니까 두 번째 저주받을 일이 뭐냐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보다 더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면 반드시 죽여라 그래. 반드시.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 저주해요. 부모에 대해 악담해요. 욕해요. 그러면 그 자식도 반드시, 반드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없애야 되는 존재. 자극적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레위기 10장 9절도 그래.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것도 똑같은 벌이죠.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그러면 저주받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면 죽이라는 걸. 너는 내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자격 상실이에요. 그리고 넌 세상에서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길리라. 그 밑에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오죠. 당장.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입에 탐내지 말라 나오는데 그 밑에 그 계명들은 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 생명이 길이라. 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해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생명 창조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통로가 되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에 대한 역사를 하지 않나. 그런데 단지 장수의 복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인생 고달프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거기는 또 다른 복이 나옵니다. 내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이로써 너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에베소서 6장 2절은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이로써. 이로써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전제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잘 되고. 부모를 뒷전에 두는 이유는 내가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 챙기기 바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 손으로 너 삶 붙들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인생 챙기는 게 좋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인생 챙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천만 배 나은 거예요. 내 손으로 붙잡은 뭘 붙잡을 수 있겠어요? 내 손으로 붙잡으면 이것도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세요. 그 손으로 이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은 죽이라 합니다. 그러나 공경하면 이로써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로써 여러분 인생 잘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를 챙겨야 될 때 우리도 연로하신 부모 챙기게 하소서. 내가 잘 안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하는 저희들 자식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번 광양고략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속초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며 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생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여러분, 말씀의 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대요.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되겠어요.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딱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 자, 이제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이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인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손가락을 성경 위에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놓으시면.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집어보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집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선교사님은 말씀의 손을 설명하시면서 이 엄지손가락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서 성경책을 집어서 가슴에 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비로소 성경이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하지만 이 묵상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하며 상기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내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점점 더 초점을 맞춰나갈 수 있겠죠.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월요일 은혜로운 찬송가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 아침에 쉼표 영상도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상, 말씀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기억하는 그 영상들 잠시 후에 공유하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사랑, 하나님의 교훈, 또 어떤 쓴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양육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머물던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면서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교훈의 마음도 들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고민고민한 나의 일상 하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단순한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단단한 중심이 되는 깊은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실 수 있고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못 받아보셨다면 인간,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또 오늘 월요일은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로 황미경 사모님 아침에 쉼표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찬송들 더 많이 고백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마음의 묵상들, 찬송 함께 부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에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맞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소성케 된대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정직해져서, 그리고 이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대요. 주의 말씀은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분주하고 그냥 막뭐 일에 몰입하다 보면 그냥 이 말씀 묵상이 그냥 훅 시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또 적어도 보시고 정말 묵상, 생각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양 한곡더 듣고요.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황미경 사모님 만나봅니다.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은혜로운 찬송 연주로 함께 들으니 힘이 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도 생각해 보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오늘 아침에 쉼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묵상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님께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쉼표라고 함께해 주십시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1: 오래전 상담을 하며 만난 그녀는 어릴 적에 겪었던 어떤 고통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기억은 과거로 물러나지 않고 늘 그녀의 삶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시간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상담을 이어갔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늘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는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마음에 품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지요. 기도는 언제나 답을 주기보다 다른 시선을 열어주곤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었는데 문득 마음 한켠에 조용한 생각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덮어쓰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자주 과거를 지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 잊혀지지 않는 말들, 마음에 깊게 눌린 흔적들을 애써 잊으려 하고 억지로 밀어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들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위에 조용히 아주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 일이 여전히

고통으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위에 다른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픔 위에 견딤이, 견딤 위에 아주 작은 숨이, 그리고 그 숨 위로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이 말이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쌓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가 덧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면 이제는 그 기억 위에 덮인 이야기들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일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같은 무게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때 어떤 일 앞에 서 있으시다면 서둘러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한 줄, 내일 또 한 줄 그렇게 조용히 덮어 쓰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디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분의 손길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제의 눈물 위에 오늘의 숨을 얹으시고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조용히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되지요. 지워진 것은 없는데 더 이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 오늘도 지워지지 않는 그 자리 위에 그저 머물러 보세요. 그분이 써내려가는 다음 문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따뜻하고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기도하며 아침의 쉼표 황미경 상호였습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또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의 아침의 쉼표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쉼표 영상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

0: 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한 주간 일상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의 묵상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져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또 더 정직하고자,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흠모하고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0: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요, 우연히 본 짧은 시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연공흠 시인의 비밀이라는 시인데요. 너에게 보낸 편지, 나에게 되돌아왔다. 누구일까? 네가 내 가슴속에 있다고 배달부에게 알려준 사람. 단번에 이해되신 분들은 정말 사랑꾼들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편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감사의 고백들, 멀리 계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고백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예수님께 드린 기도와 감사의 고백들 그리고 찬양들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이 받으시고 또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주는 내 안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의 찬양이었어요.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이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기뻐하시면요, 내가 같이 기뻐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된 찬양과 기도, 감사의 고백이요. 사실은 멀리, 멀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가장 먼저 닿는다는 거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지치고 피곤하고 또 똑같이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오늘도 이번 주도 이런저런 일들 많더라도요, 너무 걱정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불안해하기보다 크게 찬양하시고요, 한숨 쉬기보다 또 크게 감사해보세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마음에 또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 봅시다.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 또한 살아나는 걸 느낄 겁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송으로 힘차게 찬양해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번 따라 불러보셨나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찬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져서 우리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2481번님,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기도가 잘 안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겠다고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내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해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안에. 네, 주는 내 안에, 나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또 오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있었죠.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라는 가사 참 좋아하는데요. 5317번님, 일하랴 아이들 챙기랴 너무너무 정신없는 일상 속에 한숨이 습관이 된 것 같다고. 그런데 한숨보다 더 크게 감사해보겠다는 다짐의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정말 내 안에 그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힘은 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애쓰시죠.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나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7095번님 오늘도 희망찬 라디오와 함께 주님께 감사한다고 주셨는데요. 힘찬 라디오인데 또 희망찬 라디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네요. 약간 뭐 정오의 희망곡 같은 그런 느낌으로 희망찬 라디오, 힘찬 라디오입니다. 좋아요. 5743번님 큰아들 한승진 홍성의 사업장을 열었는데 아침 일찍 전화와서는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라며 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능력의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역시 우리 자식들에게는 또 부모님이 필요해요. 또 이런 신앙적인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멋집니다. 네, 힘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아드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7580번님, 3363번님, 또 8479번님도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피디님의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다고 6175번님 고맙습니다. 네. 9001번님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좋은 말씀과 찬양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3296번님이 신청해 주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같이 할게요.

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누리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곡이었고요. 또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어린이 찬양은요, 정말 월요일의 파이팅송 같은 느낌이에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힘찬 하루, 또 힘찬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새생명 신의 가해. 새생명 신의 가해 오늘의 시간은 여수 베델교회 이현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의 제목을 결정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논문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인가?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럽과 북중미 사람들이 이 본문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해석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냥 쉽게 지나쳐야 할 그러한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느냐,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식민지로 삼고 노예를 삼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식민지화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이 식민지 사상 배경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샘과 함과 야벳. 함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노예가 돼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현대에 들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는 것처럼 노아가 하필이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도 했지만 또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함이 그것을 알게 되고 알고 놀리게 또 이 아버지의 이 부적절한 이 모습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술이 문제다,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끌어다 쓴 것도 바로 노아의 이 술 취함.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고 또 샘과 야벳은 축복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도 해석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성경 최근에 들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술 먹으면 안 된다, 그 예화로 가장 많이 들려지는 것이, 들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함이 알렸다. 이거를 동성애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넘지 못할 선을 넘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가나안을 저주하나요? 아, 함은 아들이고 가나안은 손자니까 억울하죠.

저주했을까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샘과 함과 야벳. 샘과 함과 야벳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황인, 흑인 이것이 구분되는 그런 족보의 역사가 바로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 분포가 어떻게 되었느냐? 황인과 흑인과 백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 9장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배경이 된다. 이 정도가 우리가 보통 성경 오늘 본문을 듣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자 내지는 이 범주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노아는 포도농사를 졌는가,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이것이 노아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가. 또 한 가지는 왜 함이 아니고 샘과 야벳은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노아는 홍수 심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8장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즉 노아는 홍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홍수 심판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렇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어떠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 역시 여전히 악을 생산하고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어떠한 존재냐? 바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은 원문과 상당히 대치되고 있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은 뭘까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하게 선함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가인에서부터 그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선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양산해내는 악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존재, 악한 인간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움 가트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는 창세기 오늘의 본문의 주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성향이나 본능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움 가트너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 그래서 그 상실해버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악도 함께 행하는 존재, 혼재되어 있는 선과 악이 인간의 두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악함을 간직하고 혼재되어 있는 채 살아가는 혼합형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로 물들어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요? 완전히 선과 악이 한 인간 안에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착하게 앉아 계시지만 집에 가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다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본인은 마치 의롭고 착하고 선한 말을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악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의롭고 자신은 착하고 자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은 악함이 공존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너는 이 본성이 같이 있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의 엄마도 같이 있겠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엄마는 꼭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는 혼합된 인간,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떨까요? 그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제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억제시킬 수 있을까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그 영화를 보면 억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이 손자에게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선한 늑대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거짓을 상징하는 악한 늑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있지.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먹이를 주는지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선악, 어느 쪽에 우리가 먹이를 더 주는지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선한 인간도 악한 인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인간의 의지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나는 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 내 안에 거짓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본능에 맡기면 될까요? 본능에 맡기고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 나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선한 영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회개입니다. 죄의 자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선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보면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매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갈까요? 급한 사람은 식당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점심 먹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거나 어떤 분은 집에 가면서부터 돌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식당,

이 욕구, 먹는 욕구 그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은 더 신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어떤 선악의 이중성, 선악이 공존하는 이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악이 지배하는 삶을 그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한 존재가 되기보다 늘 끊임없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해지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은 절대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왜 변화가 없을까? 그거는 자기 이해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이해,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선악이라고 하는 이중구조, 혼합된 신앙,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알주의 신앙이자 가나안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선한 영향력 아래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즉, 악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에게 먹이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선한 영향력 아래 끊임없이 자신이 존재해야 하고 거기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선한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즉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고 성경은 이러한 것을 벨리알에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바알주의 가나안주의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역사 악의 구조 속에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다스림을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한 영향력의 지배 아래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받아요. 왜 하필 가나안일까요? 성경은 함이 행한 그 비윤리적인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가 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의 악을 바로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싹트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성경 역사 비평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읽지 말고 함으로 바꾸어 읽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가나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뀌지 않고 70인역에도 다른 성경 번역본에도 가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느냐?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적 계보를 통하여서 구족 가운데 싹트게 되는 그 구조주의,
바로 시스템적인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성경이 담아냈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 아프리카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종이라고 하는 거 원문을 풀어보면 셈의 지배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노아는 그걸 봤던 거예요. 이 악의 뿌리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셈이라고 하는 그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그것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죄의 근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제는 한 사람 개인의 일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만들어낼 또는 만들어낸 그러한 문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삶의 기준, 가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주의입니다. 바알적이에요. 가나안의 종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경계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배제해야 할 구조적인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함이 아닌 가나안을 노아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악을 배척하고 접근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악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가나안식의 종교, 가나안식의 삶이자 바알주의, 그 구조적인 죄, 그것의 또 다른 이름 바로 물질주의, 물질을 추구하고, 향락주의, 향락을 좋아하고, 힘의 논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때로는 가나안식 바알주의,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제국주의란 이름으로,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때로는 정치 권력을 신격화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나 팍스 아메리카 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 체제, 그러한 등의 이름으로 엄청난 힘을 통하여서 인간을 지배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악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은 셈의 지배 아래, 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셈의 종으로 굴복될 때까지 선한 영향력의 지배 아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벨리알에서 그리스도로, 바알주의, 가나안주의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삶을 바꿔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왜 하필 셈의 장막에 거하고 셈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지만 그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은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것도 오후 예배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도주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로 부어드리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려야만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또 왜 셈의 장막, 그리고 셈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악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혼합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0: 살아갈 때 늘 끊임없이 경험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합되었고 섞여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셈의 장막, 즉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섞여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너희가 같이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셈의 장막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성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 역시 같은 상징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장막 안에 성전 안에 있어야만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주의 바알주의로 얼룩진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바알주의 가나안식에 물들어 있어서 내가 가나안인지 바알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있을 때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에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합주의, 바알주의 신앙 그리고 가나안주의 신앙 거기에서 나타나는 죄, 물질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구조주의, 기타 등등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삶에서 배척하고 배제하고 싸워가야 할 구조적인 악, 시스템적인 악의 문제입니다. 그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의 아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함이 아니고 가난일까요? 왜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재된 삶의 패턴을 바꿔보십시오. 구조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성만찬 아래 선한 영향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 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 베델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궁금한 점 뻥 뚫어드리는 말씀의 처방전 여수 서만학교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돕습니다. 말씀 널스 여수 서머나교회 정정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0: 언제나 반갑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네.
0: 제가 몸살이 좀 났는데요.
1: 네네. 목소리가 더 섹시하신 것 같아요.
0: 네. 마음이랑 몸은 붙어있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좀 무너지면 이상하게 저는 몸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1: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먼저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0: 네.
1: 몸 건강 많이들 챙기시는데요. 사실은 몸을 위해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산의 진미를 챙겨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육과 면역을 잘 키워서 외부에서 오는 많은 공격들 잘 이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마음을 잘 챙겨서 굳건한 마음으로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맞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면 특히 기도도 안 되고.
1: 그렇죠.
2: 말씀도 안 들려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기 전에 항상 삐뚤어진 관계를 풀고 예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 없고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은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2: 네, 시편 22편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어렵고 앞이 깜깜했을 때, 아무리 주님을 찾고 찾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바로 주님을